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 듀크 도빙의 플루트, 앤드류 왓킨슨이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근사근하다라는 말, 이 발음 자체가 참 부드러워요. 사근.

0: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꼭뭐 대단한 친절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좀 부드럽게 건네는 거.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을 좀 따뜻하게 지어주는 것.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웃어주는 것. 그런 작은 태도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들잖아요. 특히 사근사근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같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태도라는 게 은근히 옴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든 조금 더 사근사근하게 대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부드러움 하나가 또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지도 모르잖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4: 카티프로 시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송 투 더 문,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와 슈테판 솔테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5950번님 사연인데요. 출석 체크하고 라디오로 들어요. 정원님 음성을 접하니 너무 반갑네요. 우리 동네 CBS 찐팬 신영 한의원 간호사님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신영 한의원 간호사님이 또 CBS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1번 디장조 헨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알라 혼파이프 듣겠습니다. 조르디 사바리 주연은 르 콩셀트 나스용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1번 디장조 가운데 알라혼 파이프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 콩세르트 나시옹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로키라는 닉네임 쓰신 분 사연 주셨는데요. 저와 함께 9월 18일부터 42일간 산티아고 순례 프랑스 길 800km를 떠나는 17명의 팀원들이 모두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야, 42일간 순례의 길, 17명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 보내드립니다.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깨닫고 오시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마에게 배운 것은 머뭇거림이었다. 주저하고 멈칫하고 맴돌며 눈치를 살피는 일을 모두 함께 배웠다.

상점 유리창 너머에서 시장 갑판대 앞에 서서 엄마는 자주 머뭇거렸다. 그러면서 늘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그럴 때마다 순간 내밀게 되어 무한해진 내 손을 엄마는 잡아주었다. 옷을 살 때도 잘 맞는지 한번 입어보라는 점원의 말을 한사코 듣지 않았다. 눈대중으로만 대신했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 만든 규율과 계통이었다.

이후 나에게는 원하는 것을 만지기는커녕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는 습관이 생겼다. 말없이 시선을 땅바닥으로 가져갔다.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떠오르는 숱한 말들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랐을 뿐. 어쩌면 그때부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삼킨 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나 다행스러운 사실은 아무리 오래 만지작거렸다고 해도 끝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뱉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음에 드는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나는 함께 알게 되었다.

슈만의 발레스테네, 숲의 전경 가운데 세 번째 곡 외로운 꽃, 아인잠의 블루맨을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시인 박준의 책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머뭇거림을 꼭 고쳐야 할 성격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형편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을 오래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면서 생긴 습관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머뭇거림이 오히려 말을 함부로 내놓지 않는 태도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생각나는 대로 빨리 말하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마음을 꼭 말로 꺼내야 하는 건 또 아니겠죠. 한번 머금어보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또 끝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도 꽤 좋은 어른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머뭇거려도 괜찮겠죠. 그 잠깐의 망설임 덕분에 누군가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나 덜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보슬비 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저는 타지 생활하는데 한국 방문 후 출국할 때 마음은 매년 해가 갈수록 덤덤해지기는커녕 더 싱숭생숭해져서 어쩌나 싶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시는 분들 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잘합니다. 타지 생활하면서 한국 방문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또 돌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운지. 그래요. 그거는 익숙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점점 더 말씀하신 대로 더 커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외에서 들으시는 우리 아당님들에게 제가 더 애틋한 마음을 갖는 이유도 그런 마음 때문이랍니다. 자, 이어진 음악은요. 보로디네 오페라 이고르 왕자 가운데 폴로베친의 춤 듣겠습니다.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보로디네 오페라 이고르 왕자 가운데 폴로베치인의 춤, 조지 쉐리 주연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714번님, 편안한 목소리 듣고 출석 체크합니다. 일주일 수술로 병가 중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레인보우 열어서 정원님 목소리 듣고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곡은요, 브람스의 4개의 가곡집 오프 43 가운데 두 번째 곡 Die Weihnacht, 5월밤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브람스 가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곡인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제목은 5월밤이지만 가을에도 참 잘 어울려요.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볼프강 사발루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Die Weihnacht, 5월 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볼프강 사발리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루이스 봉파의 음악입니다. 영화 흑인 오르페 가운데 카니발의 아침 이 곡을 슈페이 양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흑인 오르페 가운데 카니발의 아침, 슈페이 양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루이스 봉파의 음악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소고기 하면 하하임.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끝곡은 존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오프 47 가운데 3악장, 아주 정렬적인 악장이죠. 알레그로 마논 탄토 듣겠습니다. 이다 핸델의 바이올린, 바보 베르글룬드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 대학교.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계기로

0: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목월 씨, 김성태 곡 이별의 노래, 민인기가 지휘하는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예술감독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경임, 테너 박의준, 알토 김세미, 베이스 정태준 등 여러 명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협연하고요. 양하영의 오르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베토벤의 미사 C장조, 슈베르트의 미사 E플랫장조를 들려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비드 E,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 장조 도지스포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리오 5원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트리오 5원은 양성원의 첼로, 올리비에 샬리의 바이올린, 에마뉘엘 슈트로스의 피아노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아노 3중주 팀이죠. 6990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이 오시니 편한 수면 베개 같은 목소리가 진행도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저 이 칭찬 들으면 정말 너무 좋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디장조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 듣습니다. 이 곡을 롤프 리슬레반트의 기타 그리고 까르미나 퀄텟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루이지 보케르니의 기타 오중주 4번 D장조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트랄레를 롤프 리슬레반트의 기타와 카르미나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데르센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시부모님 요양원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이 겹쳐서 힘든 두 달이었는데요. 운명처럼 음악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무한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클래식과 만날 운명이셨던 거죠. 힘든 시간이 지나갔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은 지나갔는가 싶으면 또 오는 것 같아요. 언제나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냥 올게 왔다. 그리고 이 시기도 또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가운데 우리 두 손을 맞잡고 듣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바리톤 브린터펠이 노래하고요. 정명훈이 지휘하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 가운데 우리 두 손을 맞잡고 메초 소프라노 체실리아 바르톨리 그리고 바리톤 브린터페레 노래 정명훈이 지휘하는 로마 산타 체실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민아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친한 동생이 정원님 라디오 너무 좋다고 해서 들어보는데 와 아침부터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 사연 보내시는데 클래식 음악을 클래식 음식이라고 쓰셨어요. 제가 고쳐서 읽긴 했는데 맛있는 거 함께 드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감사드리고요. 이런 친한 동생분 참 좋은 동생분이시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오프스 27의 2번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듣겠습니다. 이 월광이요. 독일어로는 몬슈타인 소나타예요. 분위기 있지 않나요? 몬슈타인.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루돌프 북빈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896번님 사연인데요. 아 너무 좋네요. 만성 요통으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마음이 가라앉아요. 헬스장 가서 가볍게 자전거만 30분 타고 왔네요. 마사지기에 누워 듣는 피아노 연주가 힐링돼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허리 통증 정말 괴로운 통증이죠. 저도 연습하다가 한번 허리 아프면 이야,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팔이 아픈 것도 아닌데 허리 때문에 피아노 앞에 못 앉아있겠는 그런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정말 괴롭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주의사항들 잘 지키시면서 잘 케어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생상스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디 플랫 장조 듣습니다. 앙상블 빌라 무지카의 연주를 함께 하시죠.

생상스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디 플랫 장조 앙상블 빌라 무지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햅시바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동생 결혼식이 한 달 뒤라 급 다이어트 들어갔어요. 허리디스크 있는데 아침 운동했더니 아프네요. 정장 포기하고 한복 입을까 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허리 통증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 디스크는 운동도 사실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은 또 오히려 디스크에 해로운 운동도 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허리에 도움되는 운동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복도 좋죠. 동생 결혼식이니까. 자, 이어지는 음악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듣겠습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형태의 작품이죠. 주제와 변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변주곡 중에 18변주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름다운 변주곡입니다. 안단테 칸타빌레, 미카엘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그리고 리볼 패세기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가운데 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 플랫네프의 피아노, 리보르 페세기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영화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가운데 라비타 에 벨라.

0: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가운데 라비타의 벨라 인생은 아름다워 보내드렸습니다. 이 음악 들을 때마다 영화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뭔가 웃음과 또 눈물이 함께 있었던 영화에 또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음악도 참 좋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0: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4: 경보. 취업이 잘 되는
5: 경보.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보.
4: 4호선 캠퍼스
6: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5: 오늘 마지막 곡은 벨리니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모리스 상드의 트럼펫, 에드몬드 슈타우츠가 지휘하는 트위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전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진실은 그냥 묻어두는 게 더 낫다는 말 동의하시나요? 영화 더 드라마의 주인공 찰리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약혼녀 엠마의 비밀을 알게 돼요. 살면서 했던 최악의 행동이 뭔지. 재미삼아 서로의 과거를 떠들었던 그날 두 사람의 지옥이 시작된 거였죠. 찰리, 우리 괜찮은 거지? 하지만 찰리는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엠마의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된 진짜 이유를 이제는 알아버렸거든요. 누구의 인생에나 말 못할 과거는 있죠. 그래서 우린 서로의 안녕을 위해 못 본 척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면 과거는 캐묻지 않는 것으로. 가끔은 흐린 눈의 관용이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기도 하니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더 드라마 중에 제실의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 지금 인사이드 아웃 나갈 동안 더 드라마 검색해 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검색해 봤는데. 네, 와,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지난 9일에 개봉한 신작이에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 주연의 영화네요. 더 드라마.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은 보고 나서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는 영화라고 하던데, 와, 이 영화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 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영화. 뭔데? 뭔데? 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듣는 게 나아. 아니야, 난 괜찮아. 얘기해줘. 뭐 이런 느낌? 네. 결혼식 들러리를 부탁한 친구네 커플과 술을 마시다가 그 커플이 그러더라고요. 예고해 보니까. 나는 결혼하기 전에 살면서 했던 최악의 행동이 뭔지 우리끼리 나눴다고. 그러면서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 또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계는 틀어지고 의심은 쌓여가고 혹시나 보시러 갈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스포는 여기까지. 에이, 아니다. 이런 느낌. 아니야. 모르는 게 나아. 영화 재밌게 봐야지. 이런 느낌. 네. 참고로 저희 작가님은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누구나 핏빛 과거사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아, 또 궁금하네요. 또 한번 우리 회식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잘못의 무게를 잴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정도. 저는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좋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감추는 거는 때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투머치하다고 하죠. 아, 굳이 그렇게 자폭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어떤 안전하고 싶은 이기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 반성을 얼마 전에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편이세요? 또 반대로 너무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쵸? 그거 너무해요. 나만 얘기하고. 아, 진짜 얘기 안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때요? 어느 쪽이 나아요? 자폭하는 스타일, 얘기 안 해주는 스타일. 하나, 둘, 셋. 그래요? 네. 저는, 네. 저는 이제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네, 상대를 위해서 가끔은 네, 참아야 될 때도 필요하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평화롭길 바라며 영음 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이야기를 받겠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 #9390, #9390 네임보는 무료입니다. 최영미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해변가 백사장에 밀려온 병 속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의 편지를 발견한다면 케빈 코스터너와 폴 니먼의 영화 병 속에 담긴 편지 중에서 론치 그리고 영화 러브 어페어 어 프로미스 인 디 에어였습니다. 참 두 영화 다 예뻐요. 그죠? 상황이 영화답고 네. 갑자기 표류한 비행기 안에 사람들, 싹트는 사랑. 그쵸? 바람둥이 탑스타. 네, 하지만 속은 진국이었던. 그러면서 또 마지막 장면까지도 반전의 반전. 영화의 영화, 영화의 영화잖아요. 다 정말 영화적인 스토리다 싶은데. 병 속에 담긴 편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병에다가 편지 담아서 보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비슷한 행동이라도? 닿고 싶은 그리운 사람 있어요? 궁금하다. 궁금하네요. 맞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였죠.

러브어페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연인들의 성지로 만들었던 영화예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도 그랬는데 거기서 주인공 맥라이언이 밤마다 울면서 보던 작품도 러브어페어였어요. 그 원래 원작 고전 영화 러브어페어를 아마 맥라이언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영화는 못 봤어요. 뻔해도 좋으니까 운명적인 사랑하면 이 영화지 하는 거 여러분도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거든요. 러브어페어. 네,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랑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 궁금합니다. 보내주세요. 노래 들을까요? 영화 앵커맨 중에서 브래드의 If, 그리고 영화 반창고 중에서 길버트 오설리반의 얼런 어게인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신하균, 이광수, 이솜의 해피,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부른 곡 들으면 영화 속 장면들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뭐 물론 가창력이 가수들 많지 막 뛰어나진 않지만 영화의 뉘앙스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가? 드라마틱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배우분들 중에서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뭐 지금 딱 생각나는 분은 김고은님. 아, 저도 OST를 많이 부르긴 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러네요.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배우로서 자기가 출연한 영화 OST는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출연했던 영화 OST는 부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냥 가끔 이렇게 노래 부르라고 해가지고 부르게 되면 노래 부르면서 감정 넣는 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9575님 강연이 처음 문자 보내는데 방금 회사에 정수기 점검하러 오신 기사님이 점검 끝나고 사인하면서 CBS 들으시는구나 하고 활짝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왜 제가 뿌듯하죠? 하셨습니다. 아, 서브텍스트가 궁금하네요. 저도 CBS 듣는데 일까요? 아니면 가족분이 CBS 직원일 수도 있겠다. 그쵸? 아니면 호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잊혀진 뉴욕 시인 에드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부활남 더 레드 예매권 드립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유일한 스펙인 취준생이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참. 진짜 이런 상상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튼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예술가 혹은 부활남 이렇게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용기에 관한 음악들 준비했어요. 꿈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향해 날아오를 용기. 영화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곡. 먼저 개봉 5주년을 맞아서 바로 오늘 16일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코다, 에밀리아 존스의 비욘더 쇼어, 그리고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희귀종 앵무새 블루가 짝을 찾기 위해 나서는 모험 이야기, 앤 해서웨이, 제시 아이젠버그, 제이미 폭스가 목소리를 연기한 애니메이션이에요. 리오, 제이미 폭스의 플라이 러브 듣겠습니다.

네, 영화 속 베이비가 조니에게 어려운 댄스 동작을 배우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영화 더티 댄싱, 에릭 칼맨의 헝그리 아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빛나는 순간에서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요. 고두심 씨와 지현우 씨가 호흡을 맞췄던 작품이에요. 70대 제주 해녀와 30대 다큐멘터리 PD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고두심 씨가 이 곡의 가사를 낭독하시던 영상도 기억에 남아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는 가사. 영화 빛나는 순간 아이유의 반편지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0: 지마크하기 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성인용 기저귀
1: 보드란.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최강의 영화음화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끝곡은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중에서 골랐습니다. 아그네스 발차의 아스프리메라 깨야마스. 우리말로 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꾸민 듯 안 꾸민 것처럼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이 우리의 추구미이지만 현실은 작정하고 꾸꾸꾸꾸 했는데

왠지 촌스러워요. 그래서 맨날 입던 그대로 편한 옷만 손이 가죠. 가을도 됐겠다. 멋 좀 부려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을 옷 신상 한번 휘 둘러봐야 하나요? 꾸미지 않아도 꾸민 듯.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건가? 어쩌면 우리도 있는 그대로 예뻤던 시절이 있었거나 혹은 지금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라도 희망회로 돌려보는 건 지갑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쯤 될까요? 이 가을 내 눈빛이 진정한 꾸안꾸다. 진주와 멋쟁이로 산다는 게 이토록 어렵습니다.

공감 1도 안 가는 노래 자이언티의 노메이크업. 이쁘니까 노메이크업도 이쁘고 젊고 이러면은 그냥 빛이 나니까 그렇지. 맞아요. 꿈 안 꾸도 결국 얼굴이 완성시켜주는 거라는 말을 듣고 안 꾸며요는 뭐예요. 포기하면 어떻게 내 건데 내 얼굴인데. 아니 뭐 꾸며도 안 꾸며도 독인 게 아니에요. 2986님. 진짜 달라요. 그리고 지금을 보지 말아요. 노년을 생각해서 지금 관리해놔야 돼요. 이쁜 애들 뭐 평생 이쁠 것 같소? 걔네들은 진짜 엄청 차이 나는데 우린 차이가 안 나. 우리는 그래도 피부 관리랑 그 머리 관리만 잘해도 훨씬 괜찮다니까. 노년을 바라보고 우리.

0: 지금 박차를 가야 돼요. 아침에 공들여 화장 때 했는데 비염 때문에 코 주변이 모두 날아가요. 1603님. 어쩔 수 없죠. 비염의 시절입니다. 다 코구녕 관리 잘하면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신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우크렐레 피크닉의 장미의 미소. 아 그냥 연애하기 딱 좋은 날씨다. 그냥 연애하세요. 연애 안 하는 사람들 다 유죄.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이런 책 있지 않았었나? 그죠? 시였나요? 아 제목만 보고 책을 보지 않으니까 봤어도 이자뿌락했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아 노희경 작가의 에세이였어요. 오, 제목이 엄청 유명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기징역 하지 마 소맹아. 어? 그러지 말어. 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니. 연애할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해봐요. 부러우니까. 피터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15일 화요일 밤 11시 넘기고 있네요. 멀리서도 수영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음악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네요. 피터. 피터. 아우 반갑습니다. 아유. 뭐 일하러 가시는 걸까요? 밤 운전은 항시 조심해야 하니까 고라니도 조심하시고 그런 캐나다 이런 데 곰도 엄청 나타나잖아요. 곰도 조심하시고 여우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조심하세요. 8492님 수영님은 제 시간에 점심은 못 드시죠? 예.
1: 우리 유치원 오늘은 메뉴 해물짜장 라이스에 소떡소떡 바나나 반개 아그들 입 주변이 난리난리 열마님들도 맛좀 하세요.
0: 아니 그냥 유치원 메뉴만 알려주면 되지 왜 놀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이 시간 즐기시면 됐죠. 우리 아가들 맛있게 먹고 입도 그냥 짜장 다 묻히고 이 하고 웃으세요.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9390님이 신청하신 싸이 예술이야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수지 백현 드림 화이트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윈터플레이 해피버블 255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햇살이 좋아 부모님 이불빨래 드리러 왔어요. 요님 아유 이불빨래 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네 여름 이불이랑 커튼 빨고 가을 친구로 바꿔놓으니 신혼집 같네요. 최고죠. 이제는 조금 따스운 느낌의 이불을 덮어야 돼요. 아, 가을 친구 또 사고 싶으네. 아, 자수 놓여진 게 이제 점점 이뻐 보여서 어떡하면 좋아요. 3823님, 점심 얘기에 오이지 썰다가 급하게 문자를 보내봅니다. 10대 때 핑클 내 남자친구에 들으며 자란 40대 새아이 엄마인데요. 저도 20대 때는 가지, 버섯, 오이지 이런 거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40 넘어가니까 가지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호박 없으면 안 돼요. 오이지 짠지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새로운 맛을 자꾸 찾잖아요. 처음 먹어

온 것도 진짜 많고, 근데 점점점 이런 뭐 맛집도 가보고, 새로운, 야, 이것도 처음 먹어봐, 저것도 처음 먹어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이런 오이지, 가지, 나물, 응? 버섯, 볶음, 이런 거 좋아하게 되죠. 저도 오이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이지, 맛있는 오이지 진짜 찾기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또몇 번은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시어머니께서 오이지 장인이세요. 우리끼리 아는 장인. 정말 짜도 짜도 물기가 안 나오는데, 간이 딱 맞아. 근데 걔네 엄마만 됐어도 어떻게 달라고 막 해보는데, 남시어머니한테 달라는 거는 정말 그러하잖아요. 아우, 그래서 정말 그거를 정말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그냥 조금씩 먹느라고. 근데 아우, 그거를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 그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오이지. 헤라님, 내일 회의 발표가 있어서 대본 붙들고 연습 좀 하려 했는데 아는 노래가 나오네요. 한곡 따라 부르고 나니 다음 곡도 아는 노래라 연습이 자꾸 미뤄져요. 에휴, 오늘 그냥 포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 좀 해볼게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신청하셨는데, 아, 대본? 아, 회의지만 대본처럼 하시는구나. 그렇지. 음악과 함께 해보세요. 2021님이 신청하신 이수영 찬바람이 불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7: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8: 올품.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찾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하나 둘 하 둘 셋 넷.
2: 하씨 공연하는데 표 좀 사달라고 하네요. 김장훈 씨가 아마도 공연을 같이 준비해 주시지 않는가. 두 분이 함께 부른 노래만 불렀지 듣고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승철 소리쳐 별판푸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집중! 집중!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가 준비한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여러분이 추억하는 그 시절 사랑했던 라디오 얘기, 라디오 추억담을 들려주세요. 즐겨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과 라디오에 얽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줄 안 되죠? 두 줄 안 되죠? 세 줄 이상. 근데 또 너무 길어도 안 되죠? 한 네 줄 정도 쓰면은 딱 맞아요. 추석 연휴 첫날 그리고 추석날 이틀 동안 소개할 거예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 쏘는 거예요. 그냥 보내기만 한다고 주는 거 아니고요. 추석 날과 추석 첫날, 연휴 첫날 이때에 소개된 분들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시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홈피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면은 사연과 게시판에 꼭 좀 올려주시면 훨씬 좋긴 한데 그래도 보내주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0: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0: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9170님이 신청하신 베이비복스 겟업, REF 상심 032 하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코요테 비몽 들으셨어요. 아, 너무 말을 잘 듣다 못해 알아. 저는 이렇게 뭐 하라고 얘기한 건 없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우리 083 하나님이 자진 납세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매일 고속도로에서 음악을 들으며 출근합니다. 차 세우고 사랑하지 않는다, 않는 자 모두 유죄. 도서관에서 상호 대차 신청. 아니 이거를 나도 안 읽었다니까요. 이거 그냥 예시로 들은 건데 이거를 굳이 또 빌려서. 아니 뭐 책을 읽는 게 뭐 저기는 한데 정작 이거를 소개한 전 읽지 않았다고요. 아니 우리 동네 도서관에 없는 것까지 빌리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좌발장님도 정주행.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지다고 했는데 혹시 083 하나님이 그 밑에 댓글 쓰셨어요? 이수영 라디오에서 좌발장님 요즘 잘 보고 있다는 댓글을 누가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좋아요는 눌렀지. 근데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몇 번이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그렇게 댓글을 써주셨는데 좌발장 봤으면 좋겠다. 이상형은 한승연이지만 그래도 누나가 참 애끼고 멋지다요. 어쨌든 우리 좌발장만큼이나 083 하나님도 누나가 격하게 애껴요. 그러니까 너무 누나가 하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말아요. 대단한 건 아닌데. 아, 내가 좋아요 누르면 알림이 가요? 그 사람한테? 진짜? 아, 어떻게 너무 부끄럽다. 나 그런 거 누르는 거 거의 안 해봐가지고.

아, 나, 아, 뭐 어떻게 해. 내가 누른지도 아나? 그런 건 모르겠지? 그리고 난지도 나도 몰라. 나 그냥 어떻게 가입할 때 이상한 문자로 조합이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는. 아, 그렇구나. 8009님. 와, 자유다. 남편이랑 늘 출퇴근을 같이 하다가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미용실을 들렀다 출근하는 날이라 제가 좋아하는 운전을 하며 평온하게 출근길을 나섭니다. 남편은 운전대만 잡으면 운전이 바르지 않은 사람 장수하라고. 아, 다른 사람이 운전을 좀 못하면 이제 그분의 장수를 위하여서 욕을 많이 해주시는군요. 오래 사르라고. 근데 그걸 듣는 사람 저뿐이라 힘들어요. 근데 이거 오늘 하루라서 8095님이 자유처럼 느껴지지, 매일 내가 출근길 운전을 해야 되면 본인도 장수의 주문을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장수할 수 있는 획기적이면서 혁신적인 욕들을 마구마구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599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One more chance, 널 생각해.

주연 환상 161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태희의 같은 베개 햇살님의 신청곡 듣고 아, 이 노래는 유부녀들은 힘들어합니다. 전혜성님. 그치 남편이랑 같은 베개 못 베. 왜냐면은 남편의 머리기름이 누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 베개 뱉다가는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하여서 그 빨아도 빨아도 계속 떠나고 이래갖고 같은 베개 안 돼.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수영씨 멘트 하나하나 잘 들으면서 빨래 정리하고 있어요. 간만에 OTT 안 보고 음악 계속 들은 좋네요. 놀기 좋은 날씨에 집안일 좋네요. 들꽃향기님 좋아요. 나라보장님 다산 생태공원 혼소풍 왔어요. 돗자리 펴고 레인보우 트니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바로 근처에서 같이 듣고 있었네요. 대박. 어머. 라디오를. 레드비트님 수영님 방송 들으며 봉산 숲길 리듬 타며 걸어요. 5개월 백수 생활 이제 청산하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일 시작해요. 선곡 좋네요. 오늘 햇살처럼. 그 얘기 하자마자 햇살이 쫙 들어왔어요. 빨리 저거 내려야지. 햇살 싫어. 응? 장범준 노래방에서 9006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무진 신호등 119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0: 출발합니다.
1: 오늘 끝곡 김경호 사랑했지만 5887님의 신청곡 듣고 저는 내일 꼭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은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추억,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출연했고 1980년에는 영화 보통 사람들을 연출해서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수상합니다. 70년대 후반에는 독립영화제인 썬댄스 영화제를 만들어서 재능있는 영화인들을 발굴했죠. 1936년 8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2025년 9월 16일에 눈을 감은 이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몇 분을 뽑아서 FM 팝스의 정체성인 화끈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You Win Again, 비지스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참 이럴 때 제가 이게 배신감을 느끼죠. 평소에는 지금 한 5분 지났잖아요. 5분 지나면은 한 100개 들어오거든요. 아, 지금 300개가 넘었습니다. 일단 정답은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맞춰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답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4876번으로 정답 폴 뉴만. 야, 스팅 영화 음악 참 좋아했는데. 아, 그 엔터테이너죠. The Entertainer. 다다다다다다다다. 음정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거의 뭐 한 99% 다 맞춰주십니다. 대단한 청취자분들이에요. 네. 보헤미안님이 로빈 윌리엄스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참 이렇게 틀리기도 참 쉽지는 않은데. 네. 왜냐면은 저 레인보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계속 정답이 오잖아요. 네. 클레오파트라님이 아, 작년 오늘 사망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저 추모하면서 퀴즈를 내드린 거예요. 야시린님도 역시 정답 폴 뉴만. 폴 뉴만이 꽤 나오네요. 0231번으로도 폴 뉴만. 2152번으로.

0: 브래드 피트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고급진 분위기가 로버트 레드포드 같아요. 흐르는 강물처럼의 낚시하던 장면 떠오르네요. 그렇죠. 흐르는 강물처럼의 감독이었죠. 이 영화로도 아마 아, 이 영화로는 상을 못 받았네. 영화 참 좋았어요. 근데 영화 아, 브래드 피트도 정말 잘생기게 나오고 그래서 그 흐르는 강물처럼 보면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자기랑 좀 비슷하게 생긴 배우를 젊은 배우를 캐스팅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했었죠. 0231번으로 로버트 레드포드 사진 젊었을 때 사진 이게 저 내일을 향해 쏴라 시절이네. 아, 정말 멋있, 잘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주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은 연기를 연기 면에서 조금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이 로버트 레드포드는 아니에요. 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준 FM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잔슨비.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

영화 맘마미아 가운데서 크리스틴 버런스키의 목소리로 Does Your Mother Know 함께 들었고요. 메리 매닐로우의 You're Looking Hot Tonight 그리고 로라 브래니건의 Satisfaction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444번으로 저번 주는 아픈 분이 있어서 병문안 다니느라 어제 오늘 오랜만에 호수공원 놀러 왔어요. 돗자리 깔고 3355 앉아 노는 분, 책 읽는 분,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 갓난아기 우유 먹이시는 분, 네, 각자의 가을을 즐기고 있네요. 아, 보기 좋죠. 그런 장면들, 그죠? 행복이 그냥 그 얼굴에 다 그려 있잖아요. 자, 이제 저 로버트 레드포드는 그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금곡댁님은 로버트 레드포드 중학교 때 내일을 향해 쏴라 주제곡으로 창작 무용했던 게 생각나요. 저는 도중에 전학 가서 완성해서 발표하는 거 못 봤지만 추억을 느끼게 하는 배우죠. 그러셨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 잘생긴 배우라고 그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자, 한동준 FM 팝스 계속됩니다. 케이시 앤 조조의 노래 All My Life, 캐린 화이트의 Superwoman.

FM Pop。내 마음의 보석성.

저는 요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무언가 심오한 철학인가 싶겠지만 사실은 에어컨이 없는 생활에 대한 고민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자동차와 에어컨 없이 살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사람 수만큼 많은 차와 에어컨 때문에 지구는 갈수록 더워지는데 굳이 나까지 보태지는 말자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열대야가 시작되는 8월이 되니까 팔만 들어도 피부가 구멍이 난 것처럼 땀이 흐릅니다. 더위 때문에 인간성의 바닥을 보고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제 에어컨 설치를 고민하게 되네요. 자가주택이라면 고민을 덜 했을 텐데 집을 자주 옮긴 세입자는 이사 때마다 드는 철거와 설치비는 물론이고 설치가 가능한 집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 사리로 많은 경험과 데이터가 쌓였지만 그래도 새로운 에러가 늘 생기네요. 이곳에 이사 온 지 4개월. 집은 깨끗하고 집주인도 좋은 분인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과 앞집은 낮은 담을 경계로 마당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창을 열면 1층인 제 집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서 문을 제대로 열 수 없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앞집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거의 모든 문을 열고 생활을 하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저희 집은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한 뼘만큼 열어두는데 그 틈으로 허락 없는 소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앞집 가족의 가족관계와 주거 형태까지 모두 알게 됐죠. 어느 날은 아이들이 병아리 몇 마리를 사오더니 아예 마당에 개사를 지어서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 새벽에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꺽꺽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닭이 우는 소리였죠. 그 닭들은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우는데 이런 변수는 제 대응 리스트에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열대야에 잠을 설치다가 겨우 잠드는데 새벽녘에 거친 닭 소리 때문에 억지로 눈을 뜨게 되니 참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폭염으로 더 예민해진 저는 그 집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최대한 공손한 어조로 이웃의 평온한 일상도 조금만 생각해달라는 부탁을 적었죠. 저는 3개월을 견디다가 이웃을 악마화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옆집은 그 메모를 못 볼 수도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알려주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더워지고 모두가 예민해지는 여름에는 어이없는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를 내 마음의 보석송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실 만도 하죠. 아유. 3545번으로 작은 배려, 이해하는 마음 놓치지 말아야겠죠. 송은주 님도 요새 층간소음이다. 이 얼굴 붉힐 일이 많아요. 좀 서로 잘 해결하고 살면 좋은데 답답합니다. 그러셨어요. 제육볶음 님이 그 집 닭은 양반이네요. 우리 동네 닭은요. 밤낮없이 우르드는 통에 미칠 지경입니다. 동준영 님, 닭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그 전에 제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닭, 닭이 울 때 새벽에만 운다고 생각하시죠?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그리고, 닭이 보통 꼬꼬닥 하고 운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꼭꼭 하는 거,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예, 저희 뒷집도 닭을 키우시는데, 진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비명을 지르는 듯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저의 그 동네 분은요 옆에서 닭을 키우는데 그 닭똥을 잘 안 치워가지고 옆에 닭 냄새 똥 냄새까지 그냥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여튼 예, 이게 사실 이게 남들한테 층간소음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층간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이제 뭐 전세도 가시고 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웃이 있는 경우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층간소음 하나 없죠. 예. 네. 근데 다른 문제들이 또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센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맨하탄 트랜스포의 노래입니다. Baby Come Back To M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블론디의 마리아였습니다. 두파리님이 와 제가 좋아하는 노래 굿 역시 동준 형님 선곡은 짱입니다. 그랬어요. 퍼플 오드리님이 김하중 연기도 노래도 진행도 잘하던데 그러셨어요. 진행요? 아 저 최강희의 영화 음악 잠깐 와서 저기 했었죠. 아 잘해요. 잘하고. 저 실제로 한번 실제로 몇 번 봤죠. 몇 번 봤는데 아주 진짜 얼굴이 속된 말로 조망만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조그맣고 예쁘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해리포도님이 해리포터가 아니고 해리포도님입니다. 늦은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열심히 일해주는 원동화 과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힘나서 저녁까지 화이팅 할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예. 원동화 과장님 감사합니다. 두파리님이 얼마 전에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에 혼났습니다. 예전 결혼 초에 집사람하고 다투는 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복숭아가 한가득 정말 잔인하더군요. 아니,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 냉장고에 복숭아를 가득 채워놨어요? 얼마나 싸우셨길래? 아유 참. 요즘엔 안 그러시죠? 자 한동준의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의 가장

0: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경기 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빌리 오션의 러브 보이에 이어서 록웰의 Somebody's Watching Me 그리고 이어서 레이 파커 주니어의 The Other Woman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444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공짜예요. 나무, 꽃, 호수, 하늘, 바람, 구름, 비둘기? 비둘기는 공짜. 예, 하여튼 공짜죠.

1654번으로 명절이 다가오니 벌써부터 스트레스 가득입니다. 그 많은 식구들 먹을 음식에 차례상까지 생각하니 맏며느리라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저도 명절에 누가 해주는 음식 먹고 싶어요. 힘나는 음악 부탁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참 아직까지 그러니까 명절 그 명절에는 음식을 꼭 해야 한다는 그 강박 같은 게 있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옛날부터 했던 거래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명절 그 음식 안 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요. 명절 그리고 그냥 명절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고 하여튼 뭐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시고요. 아까 로버트 레드포드 얘기했더니 이 노래 엄청 신청해 주시네요. 바브라 스트레젠드의 The Way We Were, 멜리사 맨체스터의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까지 두 곡입니다.

보냄의 Going Back West에 이어서 FR Dave Dead Words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542번으로 예전에 많이 들었었고 좋아했던 노래가 나오네요. 잘 듣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오이 쯔끼님도 제일 처음 좋아했던 팝송 Words. 그러니까 이 처음에 듣던 음악들은 뭐 그야말로 보석송이죠. 뭐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든 간에 너무 좋죠. 들을 때마다. 그럴만두님이 돌아가신 아버지 집 정리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요. 오늘 서랍장 속에서 40년이 넘은 우표들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우표 모으고 뿌듯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아닌가 봐요. 편지 안 해서 그런가요? 그래도 마켓에 팔아볼까 하고 보니까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우표 모으면서 우표 모으는 거를 또 부모님들께서도 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마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그게 돈이 상당히 될 거야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뭐 우표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고 아무리 오래돼도 저는 사실 오래된 동전 같은 것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나온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새 거는 아닙니다. 새 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들 어렸을 때 갖고 있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뭐 독립하고 뭐 그러면서 뭐 어디 왜 없지? 하여튼 그 참 그때는 무지하게 소중했었는데. 자 노래 또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Sean Colvin의 Someone Like You 그리고 Rush Chott의 Have I Told You Lately 두 곡입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디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Bon Jovi의 노래입니다. Never Say Goodby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소풍을 자주 못 간다고 합니다. 서울 초등학교에서 올해 소풍을 간 학교가 26% 정도라는데요. 우리 때를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소풍 전날 밤에 비 올까봐 창문을 몇 번이나 열어보고 아침에는 도시락부터 챙기면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는 도시락 하나 들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신이 났었잖아요. 소풍 갔던 그때가 생각나는 가을 오후. 오늘은요, 우리도 잠깐 그 시절로 소풍 한번 가볼까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송골매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소풍 갈 때 설레는 마음 뚝뚝뚝뚝뚝뚝 이 베이스 연주로 그 설레는 두근두근 되는 그런 가슴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문혜영 씨가 소풍 가방에 간식을 가득 넣은 재미가 좋았는데요. 거의 그대로 다시 메고 와도요. 왜 뭐 다 드시고 왔어야죠. 응? 왜 그걸 그냥 가지고 와. 아무튼 김밥이 남았을 때 집에 와서 먹는 그 김밥의 맛은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정희 씨, 초등학생 아들 전학 왔는데 수학여행도 없고 소풍도 없어요. 대신 운동회는 다음 달에 한대요. 이름도 운동회가 아니고 스포츠데이래요. 영어로 굳이 해야 하나 싶어요. 아, 그래요? 가을 운동회가 아니고 스포츠데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군요. 참 옛날과 많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운동회, 소풍의 그 감성은 요즘 아이들은 또 좋아하려나? 이렇게 하면. 아무튼 예, 소풍 갔을 때 그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가방 속에 있던 음식도. 자, 가요 속으로의 소풍 오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좋은 음악들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9: 완전 좋아
1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일기예보 좋아 좋아. 그리고 이승환 좋은 날이었습니다. 가을 날씨가 그냥 좋죠. 이 노래들처럼. 가을가을한 날씨 정말 소풍이라도 가고 싶다고 2126번으로 주셨고요. 김명주 씨 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새벽 장사를 하셨는데 소풍날에는 밤 12시에 일어나셔서, 이게 뭐 주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남매를 위해 김밥 50줄 싸놓고 일을 가셨어요. 정말 대단하셨죠. 이 글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야 뭐 소풍 가는 날 들떠있기만 하지. 그 김밥 도시락을 만들었던 엄마의 그 수고, 한 번도 헤아려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김명주 씨가 써주셨네요. 엄마들은 솔직히 그런 행사 있으면 좀 귀찮기도 하셨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게시판에 뭐 앞서서 스포츠데이라고 요즘 표현하는 초등학생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들. 자, 가요 속으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들 속에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한 분 선정을 해요. 오늘의 베스트 사연 선정되신 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릴 거예요. 323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범수, 보고 싶다.

지영 사랑 안 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려야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같이 보내주시고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7번째 만남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가을 햇살이 낮에는 아직 따갑네요. 집안일 하다가 더워서 다시 에어컨을 켰어요. 그렇습니다. 따갑다는 이 표현이 정말 어울리죠. 덥게도 느껴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따갑게 느껴집니다. 이게 가을 햇살 아니겠습니까? 8670번으로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5022번 변진섭 새들처럼 신청하셨네요.

맛에 살도 오르고 오감이 살아납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풍요로움이 이런 건가 봐요. 아, 그냥 가을을 확 느끼게 되네요. 음식에서도 말이죠. 오감이 살아난다. 그래서 음식 너무 드시면 안 되는데. 8926번 저 좀 웃을게요 하시면서도 막 웃어주셨네요. 킥킥킥 히히히. 제가 결혼 17년 만에 명절에 시댁에 못 가게 됐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연휴 끝나고 바로 시험이거든요. 저 추석에 아들 챙기면서 조금 쉼이라는 걸 해보려고요. 17년 동안은 뭐 계속 16년 동안 계속 이제 가셨던 거고 뭐 그게 뭐 정상이고 그렇죠. 야, 올해 추석 때는 아드님 챙기면서 쉴 수 있는 그래도 8926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을게요 라고 하셨군요. 편안한 쉼이 되시길 바라고요. 정계진 씨, 어제부터 차박 나왔습니다. 늙음하게 처음 나와보니 어설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네요. 내일까지 머물고 돌아갈 겁니다. 차박. 왠지 그 차박 하면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있는 그 다락방에 살짝 들어가서 몇 분 있었던 그런 재미? 어른들의 소꿉놀이 같기도 하고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의 행복함이 있는 이 차박 캠핑. 정계진 씨 잘 보내고 오십시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김은숙 씨의 신청곡입니다. 조진원, 홍종임 씨가 함께 불러요. 사랑하는 사람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성미경 씨의 노래 물안개 그리고 빅뱅이 부른 붉은 노을 6472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광고 전에 들어봤죠.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더 많은 선물은 2부에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이경숙 씨의 신청곡이에요. 해바라기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2544 뒷번호 쓰십니다. 잘 들으셨죠? 자, 2부가 시작됐어요. 역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는요,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탈수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드 하세요.
1: 이젠 냉가드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진봉성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배효갑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5년생. 1991년 서초동에 위치한 신화학전공이라는 회사에서 만난 배효갑입니다. 효갑이는 대구, 저는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성남에서 자취를 했어요. 객지에 나온 처지가 비슷해서 유난히 같이 붙어 다녔죠. 퇴근 후에는 포장마차도 같이 가고 쉬는 날에는

남한 산성에 가서 백숙도 자주 먹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효가비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갑자기 감전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병문안을 가서 만난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도 그때 신화전공 동료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다들 배효갑을 보고 싶어합니다. 가요 속으로를 통해서 효갑이와 꼭 연락이 됐으면 하고요. 옛날 얘기하면서 회포를 풀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안치환 오늘이 좋다. 이 노래는요 고희영 씨가 신청하시기도 했습니다. 1965년생이시고요 91년 서초동에 위치한 신화전공이라는 회사에서 만난 배효갑 씨. 가요

이쪽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성 씨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자, 사연 소개되신 진봉성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7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요양보호사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앞두면 보고 싶은 영화도 많아지고 가고 싶은 곳만 떠오를까요? 함께 고생한 15명 동기님들 모두 한 방에 합격하기를 7225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그러게요. 뭐 하려면 왜 괜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럴까요? 시험 멋지게 잘 보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되죠. 뭐 응원합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바램을 신청하셨죠? 노래 준비하고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감상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김종찬 씨의 산다는 것은이었죠. 938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맘때면 엄마와 네 자매가 아버지 산소 벌초하러 갔었습니다. 엄마는 간 김에 큰 당숙내에서 지은 햇고춧가루와 햅쌀 미리 주문하시고 참기름과 들기름을 많이 사오셨어요. 그게 낙이셨죠. 그런데요, 그랬던 엄마가 병원 생활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라는 사연을 7919번으로 주셨어요. 참,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엄마는 큰 힘이 되죠. 그런 엄마가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신 1년이 다 되어 갔다고요.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472번 행주산성 지금 얘기하다가 혀가 살짝 꼬였죠? 행주산성 수변공원을 걷고 있는데요. 머리 위에서 밤이 툭 떨어졌어요. 가을이 왔다고 노크한 거겠죠? 사진 보내주셨는데 밤 하나가 아주 실하게 생겼네요. 예쁘고 그냥 알이 꽉 차 있는 듯한 밤이 머리 위에서 툭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건 뭐 가을이 왔다고 노크한 게 아니고 노크도 없이 그냥 훅 들어온 것 같습니다. 1112 뒷번호 쓰십니다. 엄마 드리려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반 건조 가자미를 샀어요. 근데요, 오늘 35,000원에 만원, 67,000원에 2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웬 횡재인지. 그랬군요. 35,000원에 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67,000원에 2만원짜리? 이야, 이거 괜찮은데요? 아무튼 명절 앞두고 이 시장이나 마트 많이 바빠져서 즐거운 비명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나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합니다. 진우.

6145번으로 신청하신 널 그리며 박남정 씨의 노래였습니다. 살짝 어깨춤 좀 추셨습니까 여러분?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갔다가 남편 직장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이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은데 DJ가 불러주면 안 될까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치연과 번님들 다 가기 전에 8732번으로 주신 사연 그리고 신청곡입니다. 네, 가사를 준비했고요. 오늘 이 노래 DJ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심수봉 씨와 잔나비의 최정훈 씨가 함께 부른 버전이죠. 여자이니까. 김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어린 시절 소풍 전날 어머니가 새벽에 김밥 50줄을 싸놓고 일을 나가셨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죠. 김명주 씨예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연 씨인데, 아, 이주연 씨 기운 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수술 앞두고 오늘 입원했습니다. 몸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여러 검사를 걸치고 결국 수술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술 잘 받고 정신 돌아오면 다시 올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아주 마음 편하게 수술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씨. 예, 다시 오면 사연 꼭 보내주시고요. 아, 수술 잘 되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이에요. 최성수 씨의 노래죠. 해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른 날보다 한 뼘은 더 높고 깊은 하늘, 하늘빛 닮은 청아한 공기, 와, 야 하는 작은 탄성들이 막 새어나오는 하루였는데 어떠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딱 요즘 느낀 걸 감탄으로 표현하는 수업이 있다는데 사느라 까먹었다면 어른도 다시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 학기에는 감탄하는 법 복습해야겠어요. 감탄할 게 없는데 어떡하냐? 이 말은 틀렸습니다. 웃어야 웃을 일 생긴다는 말이랑 똑같다고들 하잖아요. 감탄해야 감탄할 일이 더 생기더라.

요즘 하늘 보면 야 좋다 감탄합니다. 아라도 님이 일렉트로 라이드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감탄 어떻게 하는 거더라? 감탄문 만드는 방법 아시잖아요. 아라도 님처럼 와 정말 청명한 하늘이구나 이런 거 투명한 햇살이구나 화사한 오후구나 청량한 공기구나 야 진짜 날씨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려우면 간단하게 대박 얼마나 쉬워요. 캐치님들은 야 진짜 대단하다 오늘 날씨 대단하다 이렇게 이토록 대단한 하늘 좋잖아요. 오늘 감탄 몇 번 하셨어요? 하루치의 감탄량이 부족했다면 저녁 스케치 2시간 동안 남은 분량을 채우시죠.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0: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서울

처음으로 여기에 접속해 봅니다. 이 시간에 어떤 방송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좋아요. 오늘 하늘 보면서 감탄할 100번도 더 했더랬죠. 지금 카페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요. 너무 멋진 하늘이 도와주고 있고요. 음악에 취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여유 가져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게만 일하고 살았더니 몸이 좀 힘들어서 사실은 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휴식 좀 하고 갈게요. 잘 오셨습니다. 주애나님? 예. 주나님. 예. 반갑습니다. 니콜의 A Little Peace도 들었고요. 카펜터스의 Sweet Sweet Smile도 들었고요. 두 곡 함께했습니다. 0691님께서 저는 조카 보면서 감탄해요. 와, 우리 망고 팔이 말랑말랑하다. 너무 부드럽다. 두 살이거든요. 와, 우리 망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를 구별할 수 있구나. 똑똑하다. 와, 이 과자 고모 주는 거야? 고마워. 조카한테는 하루 종일 감탄하라고 하면 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아기들이 눈만 깜빡해도 막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감탄해주고 그런 박수 감탄 격려 받으면서 그렇게 받아야 자라나는 거예요. 쑥쑥.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탄해주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진짜 대단한 하루를 보냈어. 우리도 그러는 거라고요.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어젯밤 12시에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아침까지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눈이랑 머리가 말똥말똥 정말 하나도 안 졸린 거예요. 새벽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앉아서 소설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아침에 겨우 1시간 낮잠을 자고 출근했습니다. 이런 적 처음인데 저 불면증인가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사실은 불면증 사연을 종종 받기는 합니다. 경험해 보니까 아, 이거 참 괴롭네요. 캐치님들은 잠 잘 주무셨어요? 잠 잘 오고 잠 깊이 자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캐치님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레킨 밴드 제퍼디 0148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블론디 아토믹 김태수님 청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굴뚝 연기가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지금은 걷지 못하는 우리 엄마가 5형제 키우시느라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가 밥 먹어라 그 소리 하던 시간이었는데 그립습니다. 하늘님이 주셨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간인가요? 골목길이 막 어두워지고 이제 집에서 뭔가 좀 맛있는 냄새가 나고 골목길에서 자기 집 아이들 찾는 엄마 목소리가 들리고 그런 시간인가 봐요. 이 노래는 저의 노래입니다. 저의 대학 1학년 때 노래네요. 추억이 몽글몽글합니다. 4896님. 와, 기타에 의한, 기타를 위한 오늘치 감탄 이 노래로 다 했습니다 하신 2079님도 계세요.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들으셨습니다. 0372님 청해 주신 노래 익스트림의 More Than Was 1405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3420님,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회사 권고 사직하고 운전일하며 지냈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 힘들어서 이직해볼까 하던 차에 아는 사장님이 같이 일해보자고 하셨어요. 이 한마디에 새로운 빛이 보였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7360님, 목디스크, 허리디스크가 같이 왔어요. 요즘 앉기, 눕기가 모두 불편한 상태.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술 안 하고 싶어서 바른 자세에 시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걷다가 잠깐 눕다가를 반복한 하루, 대단한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퇴근해서 곧장 라디오 틀었더니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늘 하루 끝자락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182님.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대충 살지 않았어요. 3420님에게 딱 맞는 자리, 잘할 수 있는 일, 딱 그 자리에 그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7360님도 목이랑 허리 잘 보살피세요. 내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진짜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훈련과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훈련 중이거든요.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커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나무스쿨의 Why Worry 들으셨어요. 5565님 청해 주신 노래 애니아의 Anywhere Is 이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맥스웰 whenever, wherever, whatever 엔키님 신청하신 노래 들으면서 저녁 스케치는 2부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변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퇴근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오금교 위에 석양이 너무 빨리 져버렸어요. 해가 확 지면서. 지난주에 하늘이 정말 예뻤잖아요. 근데 급하게 해가 빨리 져버리는데 속도에 가속이 붙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들고 요즘은 하루하루가 뭐 일주일 한 달이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 뒤더라고요. 어사 박문수님이신데 석양 오늘은 석양 사진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제가 앉아있는 스튜디오 부스에서 손톱달을 보고 있어요. 아니 그 예쁜 손톱달이랑 금성 개밥바라기 별 우리가 몇 날 며칠 계속 하늘 예뻤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사진만 봤거든요. 제가 앉아있는 여기에서 6시에서 8시까지는 이 조각난 창문 안으로 들어와 주질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달이 들어와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얼마나 감탄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CBS

FM 이브닝 인별그램 계정에 올려드렸어요. 뭐 사진은 그리 잘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요 달이 제가 보이는 요 시선 안으로 들어와 준 게 너무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올렸어요. 얼른 같이 구경 와주세요. 캐치님들은 그냥 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보다는 뭐 직접 볼 수 있는 어딘가에 지금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죠. 별빛은 안 보이고요. 달빛만 보이는데 그래도 엄청 환하고 버터색이에요. 리처드 막스, 도나 루이스, 앳 더 비기닝, 메이비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캐치님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수요일 저녁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왜냐고요? 그냥요. 좋은 건 이유가 없어요. 3866님. 이유 있는 좋은 것도 있어요. 5113님이 꽃다발 들고 서 있는 남자 봤어요. 괜시리 기분이 좋아서 막 웃음이 나요. 그리 길지 않을 가을 부지런히 즐기면서 하루의 끝을 향해 갑니다 하셨고요. 0392님은 오늘 제 생일입니다. 김지윤 50세 생일. 공부하러 유학 간 딸이 문 앞에 꽃바구니를 예약해놔서 정말 눈물나게 감동했습니다. 강이수 너무 보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지게 돌아와. 엄마 눈 빠지게 기다릴게. 생일 축하합니다. 다정한 딸이 엄마 생일이라고도 멀리 있는데 꽃바구니까지 챙겨주셨대요. 페달리아스 Loving You Girl 5145님께 에드 시런의 퍼펙트 7268님께 씰의 우 베이비 베이비 053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메밀 꽃밭 하얀 소금 뿌린 듯한 동평 먼데 안 가도 돼요. 여기는 선악역 근처인데 한마음 공원이에요.

가득 피어 있습니다. 6896님께서 아 지금 밖이 굉장히 캄캄해졌는데 여기 선학역이 인천에 있더라고요. 요 한마음공원은 지금 막 하얗게 진짜 소금 뿌려진 메밀밭이 엄청 장관이겠습니다. 헌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지금 손님분이 너무 노래가 좋다고 하시네요. 6469님. 더 듣고 가세요. 저희가 몇 곡 더 들려드릴게요. 노래 들으시면서 편의점에서 더 살 거 있으면 더 사시고. 댄 포게버그의 롱거 들으셨고요.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026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와, 노래가 감성에 젖게 하네요. 무지개님도 그러셨고요. 메릴랜드에서 출근길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계신 그 에밀리님이시네요. 그리고 캐나다에 지금 여행가 계세요. 백하님도 거긴 아침 시간인데 오늘도 가야 할 곳들 딱딱 야무지게 잘 구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천 문학산에 야간 산행 왔는데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과 음악이 어우러져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어디선가 같은 음악이 들려서 보니까 옆에서 한 분이 저녁 스케치 듣고 계셔서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8494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들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 쇼핑백에 화장품을 한가득 들고 왔어요. 군인도 아니고 예비군이 PX 가서 엄마 준다고. 몇 년은 사용해도 될 만큼 많이 가져왔어요. 아들아, 엄마 예뻐지겠다. 응? 젊어지겠다, 엄마. 고맙다. 4325님이시고요. 아, 오늘 수영이 휴관한다고 그래서요.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아들 둘 등교시키고 저 관악산 정상 연주대 다녀왔습니다. 관악산 정기 받으러요. 벌써 세 번째 발도장 찍는 거예요. 다녀와서는 시장에서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후다닥 자전거 타고 장보기 마쳤고요. 오징어 손질하다가 라디오 멘트 듣고 그래 나의 오늘 진짜 대단했는데 이건 진짜 보내야 돼. 잽싸게 손 씻고 글 남겨보는 거예요. 저 뭐 수영 오늘 못 가는 날이라고 뒹굴뒹굴하지 않고 알차게 보낸 거예요. 79

오공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들을 거예요. 진영님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이어서 위트니 휴스턴입니다. All at Once.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6: 2737님, 633일 군 복무 마치고 내일 전역하는 큰아들 데리러 미리 하루 전에 강릉으로 가는 길입니다. 건강하게 잘 견뎌주어서 대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야 할 일 이제 마쳤으니까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체력 관리도 잘 했을 테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끝곡은 알자로 Moonlight Theme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남들은 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뭐 운전이 그럴 수도 있고 설거지, 살림이 그럴 수가 있고 누군가를 잊거나 어떤 일을 지워야 하는 것도 남들은 잘도 잊고 잘도 지우더만 난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럴 때면 드는 생각이 남들 눈엔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게 보일까? 그래요. 어려운 게 많아서 배울 것도 있고 부러운 것도 있다면 우리 셀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그럴듯한 변명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배우로 알고 있는데요. 김보연 씨. 김보연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 사춘기라는 노래도 있죠. 네. 그리고 여러 곡이 있어요. 여러 곡 히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김보연 씨가 가수였을까요? 그러다가 배우를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배우를 하다가 그냥 노래를 취입한 걸까요? 만나면 꼭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연 언니를 만나면 꼭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방금 들으신 곡이 김보연 생각은 사실은 스페니쉬 음악이죠. 헤넷드라는 가수가 영화 까마귀, 까마귀가 이제 까마귀 기르기에 삽입이 되면서 포르케 테 바스, 왜 떠나니, 날 왜 떠나,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넷드의 노래 그 곡을 이제 번안해서 김보연 씨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이랑 비교할 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앞집에 누군 어떻고 위층에 누군 어떻고 앞에 프로 DJ는 어떻고 뒷프로 PD는 어떻고 막 그럼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죠? 비교하면은. 근데 이제 그럴 때 기가 죽어도 반항심에 한마디 하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닌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소연 한번 해볼까요? 코 고는 거 그거 나만 골지 않는다. 코 고는 사람 의외로 많다. 아니면 뭐 주말에 어디든 나가고 싶은 거 그거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다 나가. 그러니까 지하철에 주말에도 꽉 차지. 그런 것처럼 이 나만 그런 것도 아닌 것에 대한

0: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심리적 공감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경험의 공유를 한번 계속 우리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10시까지 이런 저런 얘기로 멋진 음악 들으면서 함께해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4: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프라임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노란 셔츠 아닙니다.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 영화 국제시장 OST 중에서 김슬기 장미여관이 노래했죠. 별빛나라님 잘 들으셨어요. 또 우리 선미님도 청해 주셨고 윤정아 창비 별빛나라님 청해 주셔서 우리 부지런히 준비를 했는데 2989번으로 또 성한님도 청해 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명절 앞두고 비가 오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가뭄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속상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추석 명절에 친정 가고 싶은 거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설 명절은 안 그런가? 명절에 다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죠. 친정 식구들 만나고 싶죠. 대영님은 전요 여자친구 사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자친구 사귀는 거 힘들어요?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도 정말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만기하라님은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하는데 아니 왜 저는 해가 거듭할수록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예, 지갑을 좀 많이 여십시오. 그리고 천생연분님은 밤에 이부자리에 누워서 휴대폰 보다가 그 인중에 떨어지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대우님도 그때 그랬고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 떨어져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잘못하면 그 이빨도 좀 다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코 다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전화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수님 4536번으로 청해 주신 곡 동물원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생일인데 남자친구가 내 생일을 몰라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빴죠. 딴 사람 만난 건. 하지만 오늘은 혼자이기 싫었다고요. 당신은 바쁘죠? 항상 일이 많죠?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난 당신의 입술을 원해요. 왜? 난 집시 걸이니까 하고 윈터플레이의 집시 걸 1792번으로 정해주셨고 또 가람과 매 생일 오늘 우리 이현주님 생일 맞이하셨어요. 근데 현주님이 69년 닭띠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 톡방이 있는데 오늘 생일인데 나이 들수록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지나는 것 같아요. 어릴 땐 거의 한 달 전부터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렇대요. 그냥 뭐 식사 한 끼 정도? 특별한 거 없는 그런 날. 점점 더 그래요. 현주님도 그런가요? 여기서 저를 물어보셔서 제가 답을 하자면 생일 특별하죠. 어릴 때부터 저 이 집에 일종의 가풍이랄까요? 생일은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남매잖아요. 부모님께서 생일만큼은 정말 아주 푸짐하게 뭐 친구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굉장히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거의 한 일주일 내내를 생일 주간으로 그래서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고 지금도 생일이면 즐겁죠. 예. 네, 그렇구나. 나이가 제가 좀 더 들면 모르겠어요. 더 들면은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는 그런 날이 될까? 이현주님, 또 경실님 따님이 어저께 생일이었다고. 엊그제 그랬구나.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본인 생일날에 저랑 옆집이한테 큰 절을 해요. 오,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역시 가풍 있는 집안은 또 다르네요. 축하드립니다. 6724-6297번으로 김동완 묻어버린 아픔,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는데요. 8908번으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 평소 제가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옷만 보면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또 사는 건 나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많은 분들이 옷 사고 싶죠. 새 옷 나오면. 그렇지 않고 그냥 옷 있다고 안 사면 뭐가 되겠어요?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사셔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사면 하나 버리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쌓아두면 나중엔 옷 속에 파묻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미선님이 나만 주름 있는 거 아니죠. 나만 흰머리 나는 거 아니죠. 누구나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거 맞죠. 맞습니다. 선주님 5040-7522번으로 정해주신 성시경입니다. 거리에서. 저도 그래요.

저희 행복한 동행에서는 같이 울어드리기도 하고 같이 동행도 해드리고 매일 저녁 2시간 함께하죠. 조병임님, 제키리님, 앨리스님이 정해주신 최성수 동행. 또 석강님, 어제 영화 잘 보셨어요? 명혜원 청량리 블루스 2951번으로도 정해주셨고 성시경 거리에서 이렇게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부르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

0: 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1부 끝곡으로 2부 첫 곡이었나? 아무튼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들려드리면서 서른 즈음에 난 뭐했지? 우리 정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마흔 즈음에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양희은의 내 나이 마흔 살에는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부에는 내 나이 마흔에 뭐했지? 저는 마흔에 하던 거 지금까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절하지 않은 인생이네요. 그 술 한잔 사주는 거 뭐 어때서? 친구 하지 마세요. 아니 지환?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권구님 1800번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1부 집시걸에 이어서 집시풍의 두 번째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야 40대 때 마흔지음에 우리 광영님은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서른지음에 하던 거 계속 하셨네요. 삽과 씨름. 진짜로 이 그 어떤 노익장의 전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0722번으로는 아유 애들 셋을 낳죠. 그래서 육아가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글쎄 42에 늦둥이를 가졌지 뭐예요. 그래서 40대 내내 유모차 사고 끌고 우유병 기저귀 사고 어린 엄마들 틈에 유치원에서는 왕언니로 불리면서 친구들 단풍 힐링 여행 갈 때 저는 공룡 박물관 여행 가고 그렇게 40대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50대 후반인데 이제 저의 취미 찾아 바쁩니다. 그러니 아이가 넷이에요. 그렇죠? 아유 정말 애국자시고 애쓰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를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4: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3: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4: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Good Music Station. CBS FM.

만들어야죠. 모래성. 노영신님, 윤두홍님, 5528번으로 청해 주신 여운, 홀로 된 사랑이었고요. 규환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규환님만의 방식으로 생일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축하를 또 개인적으로 받기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방식. 김기하의 노래 참 독특해요. 그렇죠? 저는 이 김기하의 나만의 방식하고 이권혁의 창가의 명상이란 곡이잖아요. 참 독특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곡. 또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우리 양경일님, 그리고 4973번으로 청해 주셨었는데 이거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아까 누가 그러셨더라?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초 설 때 군대에서 서글프게 불렀던 곡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이런 음악을 틀어주냐고 그때 생각나면서 마흔지음 생각하시라더니 20대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희우님 또 9024번으로 청해 주신 홍삼트리오입니다. 기도.

와, 이 곡은 진짜 추억의 곡이에요. 김대영님.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듣던 노래예요.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저 소학교 다닐 때 듣던 노래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Fevers 그대로 그렇게 인철님, 주원님 청해 주셨고 정훈이 꽃동네 새동네. 와, 역시 우리 두식님 정말 대단하세요. 1970년 KBS 드라마의 주제음악이라고 사진까지 이렇게 찾아서 올려주셨네요. 꽃동네 새동네. 아, 근데 이 사진에는 배우들이 잘 안 나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 여기 있네요. 연출이 이정훈 선생님이셨군요. 지금 돌아가셨죠. 이신재.

반효정, 홍세미, 김미영, 정혜선, 장민호. 아, 장민호 선생님 여기 나오셨네. 이희룡, 박주화.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네요. 그렇구나. 1970년부터 72년까지 방영이 됐었다고. 이렇게 또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선님 7326번으로 청해주셨고, 태연의 사계는 황성옥님 1135번으로, 또 홍삼트리오의 기도, 오늘 별 보면서 기도 많이 하셨네요. 9024-4044번으로 청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 참. 40살 됐을 때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여행했어요. 로단테님 대단하시네요. 지금 꽤 나이 많은데요. 자전거 강습하고 있어요. 오, 완전 전문가가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 타긴 타는데 탈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6685번으로 40즈음에요. 아이 둘이 사춘기였어요. 남편하고 정말 최고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50대 중반인데 지금 애들은 이제 각자 사람 노릇하고 잘 살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조용히 잘 살고 있답니다. 아주 잘 살고 계시네요. 오! 아직도 30대시군요. 39. 이제 2주 후면은 40이 됩니다. 그냥 매년 매일 같은 거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집, 회사 집, 주말이면 쉬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마흔이 얼마나, 40대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대 정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영님. 이 노래는 우리 미영님이 아마 10대 때 듣던 곡이 아닐까? 어쩌면 10대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희철님, 민수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최헌, 가을비 우산 속.

0: 이오시프 컵존이 1969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내용을 소재로 한 노래죠. 백학. 그런데 1990년대 우리 드라마 모래시계에 사용된 러시아 민요입니다. 네, 현미 씨의 음성으로 백학 번안 곡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찬규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또 최현 가을비 우산 속 두 곡의 음악을 듣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0: 역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1: 벌써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끝곡은 정선화님 3254번으로 청해 주신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입니다. 이 노래 들으세요. 저 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는 추억이 있잖아.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는 매일 커다란 돌을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올라갔다 싶으면 돌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그럼 시시포스는 다시 내려가 처음부터 돌을 밀어 올립니다. 끝도 없이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야만 했죠.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든 건 끝이 있을 거라고요. 공부를 마치면 끝, 취직을 하면 끝. 그러다 보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겨우 올려놓은 돌이 다시 굴러가기도 한다는 걸 어느새 아는 나이가 됐네요. 그래도 가끔은 스스로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돌만 밀면 충분하다고, 내일은 내일의 돌을 또 밀면 될 거라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한희정의 내일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시시포스는 신들의 벌을 받아서 커다란 돌을 산 꼭대기까지 매일 밀어 올리죠.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돌은 다시 굴러떨어지길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시포스의 돌은 늘 되풀이 되는 일을 비유할 때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을의 낭만을 느끼기도 전에 이렇게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돌은 또 굴러갈 테니까 잠시 눈을 돌려서 한눈을 좀 파는 건 어떨까요? 선선해진 바람도 좋아하는 음악도 잠시 한눈을 팔기에는 좋은 핑계가 돼줄 테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자연 한알.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김현성의 헤븐 이어드린 곡 이지의 응급실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보내셨나요? 8887님 설거지 끝났다 싶으면 또 쌓이는 그릇들 주부들의 시시푸스 노동이 아닌가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든 매일 반복되는 작업들의 그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똑같은 것 같지만 매일 조금씩 또 다르기도 하죠. 어떤 날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재밌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냐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9160번으로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게 쉬워져 있을 거라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돼보니 더 크고 많은 숙제를 매일매일 하고 있네요. 이 어른이 뭐가 그렇게 부러웠을까요? 오늘 하루는 숙제도 다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직도 책상머리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방송 들으시면서 음악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짐들, 숙제들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2박 3일 서울 출장 와서 꿈은 듣고 있는데 윤희 씨 목소리와 음악이 방 안에 울려 퍼지니 이보다 행복할 수가 있을까 싶네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초코우유님 어서 오세요. 네, 출장 일정 잘 마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448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한석규, 이재훈이 부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결혼식 때 수화로 축가를 했던 노래네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짝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 노래 덕에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타이밍 좋게 들려드렸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3647번으로 네, 보내주셨고요. 김건모 건진원의 오늘처럼 이렇게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한석규, 이재훈이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다는 한 중학생의 사연을 보았다. 국어 공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했는데 어쩐지 참 반가웠다. 요즘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구나 싶어서. 우리도 그랬다. 시험 기간이면 늦게까지 책상 앞을 지키고 졸음이 오면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이던 시절. 문제를 풀다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연필을 잠깐 내려놓기도 하고 DJ가 읽어주는 누군가의 사연에 귀 기울이다가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 시절 라디오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나 말고도 아직 잠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작은 위안에 가까웠던 것. 시험 범위는 오래전에 잊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들었던 노래는 아직 기억이 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도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도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사건들도 이제는 가물가물하지만 그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한 곡은 첫 소절만 들어도 그 시절로 나를 데려다 놓는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라디오를 켜고 공부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오늘의 노래 한 곡이 오래 남기를. 언젠가 그 노래를 들으며 오늘의 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현철이었습니다. 원더풀 라디오.

잭스키스의 커플. 이 노래 아까 신청하신 분이 메이비님이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쿨의 아로하였습니다. 이번 주 점심마다 새로운 식당 아니면 안 먹던 메뉴 시도를 했는데요. 싹 다 망했어요. 너무 돈 아깝고 슬펐습니다. 박기훈님 보내주셨어요. 그 정도로 너무 기대가 크셨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언제든 한 번은 겪었어야 할 일이 아니었나 합니다. 네, 좋은 맛집을, 단골집을 발굴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0513번으로는 지금까지 조용하던 시장 안에 떡집 앞에 무슨 일인지 줄이 길게 늘어선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피자 설기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네요. 오늘은 너무 줄이 길어서 엄두를 못 냈는데 다음에 줄이 짧으면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아, 저도 언젠가 영상인가 기사인가로 본 것 같아요. 전통시장 안에 떡집에서 약간 새로운 변화를 꾀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요즘 그것 피자 설기가 인기여서 많이들 찾는다고.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노래는 후리지아 향기님이 청해 주셨어요. 한동근입니다.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

0: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계세요?
1: 고수익의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저녁 산책에 최적인 날씨라 식구들과 공원 몇 바퀴 돌고 왔습니다. 내일 저녁도 기다려집니다. 900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1년에 진짜 며칠 안 돼요. 이런 날씨.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하고 하루하루 가는 게 아쉽고. 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밤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1182번으로도 네, 신청하셨네요. 계속 생각, 신청하신 건 아닌데 들으시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딱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대학생 때 어느 주말 오후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이 노래를 듣고 왠지 흠칫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하셨어요. 장필순의 노래였습니다. 어느새.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7: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9: 딸
10: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9: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0: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9: 익수 황진한.
1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3: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5: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6: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7: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곡 전에 드렸습니다. 별빛님이 정해주셨던 신승훈의 I Believe, 로하맘님 신청곡 서지원의 I Miss You,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015B 우린 같은 꿈을 꾼 거야 였습니다. 노래는 0061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아직 해결 못한 일, 또 해야 할 일이 남은 요새 짜증, 또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요즘인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거든요. 라디오 들으며 잠시 있고 싶어요 하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 저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이요? 와, 이민영님. 막막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꿈음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는 했어요. 이제는 집에서 꿈음 함께 하겠습니다. 군생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군대에서 라디오 들을 수 있나? 예전에 약간 완전히 허용은 아니었는데 그냥 눈 감아주는 분위기라고 듣긴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기로 해요. 준비하던 자격증 취득하고 시골집 내려와서 꿈은 함께합니다.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맑은 공기를 마시니 좋네요. 곧 추석이네요. 1378번으로 보내셨어요. 와, 자격증 취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340번으로는 유니 씨, 제가 2주 전쯤

남편과 연천에 별 보는 걸로 유명한 당포성에 가서 별을 못 보고 왔다고 사연을 보내 소개해 주셨는데 기억나요. 드디어 오늘 그렇게 보고 싶었던 별을 보고 왔어요. 먼저 별 보려고 도착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별을 보는 곳이라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적고 구름 한

어린 단풍이 붉게 물들어 옷에 갈아입는 모습을 보니 가을이 실감이 나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꿈음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4791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이기도 했어요. 선우정아의 상상,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폴킴이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장범준이 부른 회상 그리고 클래식화의 음성으로 애수 전해드렸습니다. 7817번으로도 신청하셨어요. 연휴에 움직이지 않는 전대 12살 딸과 극적으로 타협해서 오사카를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여행 계획 너무나 설레네요. 응원해주세요. 준비도 잘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회상 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장범준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니 씨, 요즘 거리를 걷다 보니 나뭇잎들의 그림자들이 떼거지로 반짝이는 것 같아 그걸 찍어서 SNS에 올리니 그런 걸 변위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틈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이라는데 순우리말이래요. 너무 예쁘죠? 4620님. 아, 오랜만에 발음해 보네요. 변리. 이런 이렇게 세세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이렇게 말을 용어를 가져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네. 참 그 조상들의 섬세한 그 감성이 느껴져서 참 어감도 예쁘기도 하고 한 번씩 놀라게 돼요. 그렇죠? 변리. 네, 또 잘 오셨습니다. 내일까지 회사에서 주는 추석 선물을 골라야 하는데요. 소고기 세트랑 굴비 갈치 세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대요. 그런데 저는 소고기도 생선도 둘 다 안 좋아하고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선물이라니 감사하긴 한데 막상 고르려니 둘 다 제 취향이 아니라서 계속 고민이네요. 비싼 소고기나 생선보다 떡볶이나 치킨이 더 좋은데 뭘로 선택해야 할까요? 유니 씨가 골라주세요. 3544님. 고르면 저 주실 건가요? 전 둘 다 좋은데. 저는 소고기 세트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주변에 또 선물로 주셔도 좋겠네요. 네,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그리고 오늘은 먹는 사연이 많이 보이네요.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기로 딸들과 약속을 하고 운동을 갔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하면서 이 정도면 치킨에 사이드 메뉴를 추가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운동하면서 콜라도 추가로 마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치킨에 치즈볼에 콜라까지 마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의 나이님. 아, 그렇죠. 운동 안 하고 드시는 것보다 하고 드시면 훨씬 좋죠. 그러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운동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률의 노래 준비했어요. 136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리플레이.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서울 사이.

0: 달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이소라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초코우유님이 정해주셨던 포맨 박정은의 노래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0%.

0: 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 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진실은 그냥 묻어두는 게 더 낫다는 말 동의하시나요? 영화 더 드라마의 주인공 찰리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약혼녀 엠마의 비밀을 알게 돼요. 살면서 했던 최악의 행동이 뭔지. 재미삼아 서로의 과거를 떠들었던 그날 두 사람의 지옥이 시작된 거였죠. 찰리, 우리 괜찮은 거지? 하지만 찰리는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엠마의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된 진짜 이유를 이제는 알아버렸거든요. 누구의 인생에나 말 못할 과거는 있죠. 그래서 우린 서로의 안녕을 위해 못 본 척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면 과거는 캐묻지 않는 것으로. 가끔은 흐린 눈의 관용이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기도 하니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더 드라마 중에 제실의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 지금 인사이드 아웃 나갈 동안 더 드라마 검색해 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검색해 봤는데. 네, 와,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지난 9일에 개봉한 신작이에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 주연의 영화네요. 더 드라마.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은 보고 나서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는 영화라고 하던데, 와, 이 영화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 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영화. 뭔데? 뭔데? 뭔데?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안 듣는 게 나아. 아니야, 난 괜찮아. 얘기해줘. 뭐 이런 느낌? 네. 결혼식 들러리를 부탁한 친구네 커플과 술을 마시다가 그 커플이 그러더라고요. 예고해 보니까. 나는 결혼하기 전에 살면서 했던 최악의 행동이 뭔지 우리끼리 나눴다고. 그러면서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 또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계는 틀어지고 의심은 쌓여가고 혹시나 보시러 갈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스포는 여기까지. 에이, 아니다. 이런 느낌. 아니야. 모르는 게 나아. 영화 재밌게 봐야지. 이런 느낌. 네. 참고로 저희 작가님은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누구나 핏빛 과거사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아, 또 궁금하네요. 또 한번 우리 회식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잘못의 무게를 잴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정도. 저는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좋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감추는 거는 때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투머치하다고 하죠. 아, 굳이 그렇게 자폭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어떤 안전하고 싶은 이기심? 일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 반성을 얼마 전에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편이세요? 또 반대로 너무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쵸? 이거 너무해요. 나만 얘기하고. 아, 진짜 얘기 안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때요? 어느 쪽이 나아요? 자폭하는 스타일? 얘기 안 해주는 스타일? 하나, 둘, 셋. 그래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네, 상대를 위해서 가끔은 네, 참아야 될 때도 필요하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평화롭길 바라며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이야기를 받겠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 #9390, #9390, 네임보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해변가 백사장에 밀려온 병 속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의 편지를 발견한다면 케빈 코스터너와 폴 니먼의 영화 병 속에 담긴 편지 중에서 론치 그리고 영화 러브어페어 어 프로미스 인 디 에어 였습니다. 참 두 영화 다 예뻐요. 그죠? 상황이 영화답고 네. 갑자기 표류한 비행기 안에 사람들, 싹트는 사랑. 그쵸? 바람둥이 탑스타. 네, 하지만 속은 진국이었던. 오. 아, 그러면서 또 마지막 장면까지도 반전의 반전. 영화의 영화, 영화의 영화잖아요. 다 정말 영화적인 스토리다 싶은데. 병 속에 담긴 편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병에다가 편지 담아서 보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비슷한 행동이라도? 닿고 싶은 그리운 사람 있어요? 궁금하다. 궁금하네요. 맞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였죠. 러브어페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연인들의 성지로 만들었던 영화예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도 그랬는데 거기서 주인공 맥라이언이 밤마다 울면서 보던 작품도 러브어페어였어요. 그 원래 원작, 네, 고전 영화 러브어페어를 아마 맥라이언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영화는 못 봤어요. 뻔해도 좋으니까 운명적인 사랑하면 이 영화지 하는 거 여러분도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거든요. 러브어페어. 네,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랑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 궁금합니다. 보내주세요. 노래 들을까요? 영화 앵커맨 중에서 브래드의 If 그리고 영화 반창고 중에서 길버트 오설리반의 얼런 어게인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신하균, 이광수, 이솜의 해피,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부른 곡 들으면 영화 속 장면들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뭐 물론 가창력이 가수들 많지 막 뛰어나진 않지만 영화의 뉘앙스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가? 드라마틱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배우분들 중에서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뭐 지금 딱 생각나는 분은 김고은님. 아, 저도 OST를 많이 부르긴 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러네요.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배우로서 자기가 출연한 영화 OST는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출연했던 영화 OST는 부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냥 가끔 이렇게 노래 부르라고 해가지고 부르게 되면 노래 부르면서 감정 넣는 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9575님, 강연이 처음 문자 보내는데 방금 회사에 정수기 점검하러 오신 기사님이 점검 끝나고 사인하면서 CBS 들으시는구나 하고 활짝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왜 제가 뿌듯하죠? 하셨습니다. 아, 서브텍스트가 궁금하네요. 저도 CBS 듣는데 일까요? 아니면 가족분이 CBS 직원일 수도 있겠다. 그쵸? 아니면 호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잊혀진 뉴욕 시인 에드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부활남 더 레드 예매권 드립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유일한 스펙인 취준생이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벌어

펼쳐지는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참 진짜 이런 상상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튼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예술가 혹은 부활남 이렇게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용기에 관한 음악들 준비했어요. 꿈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향해 날아오를 용기. 영화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곡. 먼저 개봉 5주년을 맞아서 바로 오늘 16일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코다, 에밀리아 존스의 비욘더 쇼어, 그리고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희귀종 앵무새 블루가 짝을 찾기 위해 나서는 모험 이야기, 앤 해서웨이, 제시 아이젠버그, 제이미 폭스가 목소리를 연기한 애니메이션이에요. 리오, 제이미 폭스의 플라이 러브 듣겠습니다.

네, 영화 속 베이비가 조니에게 어려운 댄스 동작을 배우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영화 더티 댄싱, 에릭 칼맨의 헝그리 아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빛나는 순간에서 한곡더 들려드리려고요. 고두심 씨와 지현우 씨가 호흡을 맞췄던 작품이에요. 70대 제주 해녀와 30대 다큐멘터리 PD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고두심 씨가 이 곡의 가사를 낭독하시던 영상도 기억에 남아요.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는 가사. 영화 빛나는 순간 아이유의 반편지 듣겠습니다.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끝곡은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중에서 골랐습니다. 아그네스 발차의 아스프리메라 깨야마스. 우리말로 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말 가운데 사람의 성격을 재밌고 섬세하게 담아낸 말이 참 많습니다. 곰살갑다는 성격이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고요. 트레바리는 남의 말에 무조건 반대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사람인데요. 회의할 때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맵자다와 오달지다는 야무지고 알찬 성격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나 배를 씹을 때처럼 매우 보드랍고 연하다는 걸 성격으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로 사근사근하다입니다. 다정하고 부침성이 있는 사람.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편안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나까지 마음이 말랑해지고요. 차갑게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고 웃음 하나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 수도 있습니다. 말투도 마음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사근사근하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네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 듀크 도빙의 플루트, 앤드류 왓킨슨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근사근하다라는 말, 이 발음 자체가 참 부드러워요. 사근사근.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꼭 뭐 대단한 친절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좀 부드럽게 건네는 거.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을 좀 따뜻하게 지어주는 것.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웃어주는 것. 그런 작은 태도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들잖아요. 특히 사근사근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같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태도라는 게 은근히 옴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든 조금 더 사근사근하게 대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부드러움 하나가 또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지도 모르잖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송 투 더 문,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와 슈테판 솔테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5950번님 사연인데요. 출석 체크하고 라디오로 들어요. 정원님 음성을 접하니 너무 반갑네요. 우리 동네 CBS 찐팬 신영 한의원 간호사님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신영 한의원 간호사님이 또 CBS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1번 디장조 헨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알라 혼파이프 듣겠습니다. 조르디 사바리 주연은 르 콩세르트 나스용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1번 디장조 가운데 알라혼 파이프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 콩세르트 나시옹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로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 주셨는데요. 저와 함께 9월 18일부터 42일간 산티아고 순례 프랑스 길 800km를 떠나는 17명의 팀원들이 모두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야, 42일간 순례의 길 17명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 보내드립니다.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깨닫고 오시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마에게 배운 것은 머뭇거림이었다. 주저하고 멈칫하고 맴돌며 눈치를 살피는 일을 모두 함께 배웠다. 상점 유리창 너머에서, 시장 가판대 앞에 서서 엄마는 자주 머뭇거렸다. 그러면서 늘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그럴 때마다 순간 내밀게 되어 무한해진 내 손을 엄마는 잡아주었다. 옷을 살 때도 잘 맞는지 한번 입어보라는 점원의 말을 한사코 듣지 않았다. 눈대중으로만 대신했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 만든 규율과 계통이었다.

이후 나에게는 원하는 것을 만지기는커녕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는 습관이 생겼다. 말없이 시선을 땅바닥으로 가져갔다.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떠오르는 숱한 말들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랐을 뿐. 어쩌면 그때부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삼킨 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나 다행스러운 사실은 아무리 오래 만지작거렸다고 해도 끝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뱉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음에 드는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나는 함께 알게 되었다.

슈만의 발레스테네, 숲의 전경 가운데 세 번째 곡 외로운 꽃, 하인잠의 블루맨을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시인 박준의 책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머뭇거림을 꼭 고쳐야 할 성격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형편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을 오래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면서 생긴 습관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머뭇거림이 오히려 말을 함부로 내놓지 않는 태도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생각나는 대로 빨리 말하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마음을 꼭 말로 꺼내야 하는 건 또 아니겠죠. 한번 머금어보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또 끝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도 꽤 좋은 어른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머뭇거려도 괜찮겠죠. 그 잠깐의 망설임 덕분에 누군가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나 덜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보슬비 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저는 타지 생활하는데 한국 방문 후 출국할 때 마음은 매년 해가 갈수록 덤덤해지기는커녕 더 싱숭생숭해져서 어쩌나 싶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시는 분들 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잘합니다. 타지 생활하면서 한국 방문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또 돌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운지. 그래요. 그거는 익숙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점점 더 말씀하신 대로 더 커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외에서 들으시는 우리 아당님들에게 제가 더 애틋한 마음을 갖는 이유도 그런 마음 때문이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왕자 가운데 폴로베친의 춤 듣겠습니다.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보로디네 오페라 이고르 왕자 가운데 폴로베치인의 춤,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714번님, 편안한 목소리 듣고 출석 체크합니다. 일주일 수술로 병가 중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레인보우 열어서 정원님 목소리 듣고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곡은요, 브람스의 네 개의 가곡집 오프 43 가운데 두 번째 곡 Die Weihnacht, 5월 밤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브람스 가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곡인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제목은 5월 밤이지만 가을에도 참 잘 어울려요.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볼프강 사발루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Die Weihnacht, 5월 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볼프강 사발리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루이스 봉파의 음악입니다. 영화 흑인 오르페 가운데 카니발의 아침 이 곡을 슈페이 양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흑인 오르페 가운데 카니발의 아침, 슈페이 양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루이스 봉파의 음악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존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오프 47 가운데 3악장, 아주 정렬적인 악장이죠. 알레그로 마논 탄토 듣겠습니다. 이다 핸델의 바이올린, 바보 베르글룬드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목월 씨, 김성태 곡 이별의 노래, 민인기가 지휘하는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예술감독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경임, 테너 박의준, 알토 김세미, 베이스 정태준 등 여러 명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협연하고요. 양하영의 오르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베토벤의 미사 C장조, 슈베르트의 미사 E플랫 장조를 들려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빗 이,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 장조 도지스번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리오 5원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트리오 5원은 양성원의 첼로, 올리비에 샤를리의 바이올린, 에마뉘엘 슈트로스의 피아노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아노 3중주 팀이죠. 6990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이 오시니 편한 수면 베개 같은 목소리가 진행도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저희 칭찬 들으면 정말 너무 좋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디장조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 듣습니다. 이 곡을 롤프 리슬레반트의 기타 그리고 까르미나 퀄텟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루이지 보케르니의 기타 오중주 4번 D장조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트랄레를 롤프 리슬레반트의 기타와 까르미나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데르센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시부모님 요양원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이 겹쳐서 힘든 두 달이었는데요. 운명처럼 음악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무한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클래식과 만날 운명이셨던 거죠. 힘든 시간이 지나갔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은 지나갔는가 싶으면 또 오는 것 같아요. 언제나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냥 올게 왔다. 그리고 이 시기도 또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가운데 우리 두 손을 맞잡고 듣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바리톤 브린터펠이 노래하고요. 정명훈이 지휘하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가운데 우리 두 손을 맞잡고 메조소프라노 체실리아 바르톨리 그리고 바리톤 브린터 페레노레 정명훈이 지휘하는 로마 산타 체실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민아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친한 동생이 정원님 라디오 너무 좋다고 해서 들어보는데 와 아침부터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 사연 보내시는데 클래식 음악을 클래식 음식이라고 쓰셨어요. 제가 고쳐서 읽긴 했는데 맛있는 거 함께 드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감사드리고요. 이런 친한 동생분 참 좋은 동생분이시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오프스 27의 2번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듣겠습니다. 이 월광이요. 독일어로는 몬슈타인 소나타예요. 분위기 있지 않나요? 몬슈타인.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루돌프 북빈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896번님 사연인데요. 아 너무 좋네요. 만성 요통으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마음이 가라앉아요. 헬스장 가서 가볍게 자전거만 30분 타고 왔네요. 마사지기에 누워 듣는 피아노 연주가 힐링돼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허리 통증 정말 괴로운 통증이죠. 저도 연습하다가 한번 허리 아프면 이야,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팔이 아픈 것도 아닌데 허리 때문에 피아노 앞에 못 앉아있겠는 그런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주의사항들 잘 지키시면서 잘 케어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생상스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디 플랫 장조 듣습니다. 앙상블 빌라 무지카의 연주를 함께 하시죠.

보내드렸습니다. 햅시바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동생 결혼식이 한 달 뒤라 급 다이어트 들어갔어요. 허리디스크 있는데 아침 운동했더니 아프네요. 정장 포기하고 한복 입을까 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허리 통증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 디스크는 운동도 사실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은 또 오히려 디스크에 해로운 운동도 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허리에 도움되는 운동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복도 좋죠. 동생 결혼식이니까. 자, 이어지는 음악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듣겠습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형태의 작품이죠. 주제와 변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변주곡 중에 18변주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름다운 변주곡입니다. 안단테 칸타빌레, 미카엘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그리고 리볼 패세기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가운데 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리보르페스에게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영화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가운데 라 비타 에 벨라, 니콜라 피오바니의 음악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0: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가운데 라비타의 벨라 인생은 아름다워 보내드렸습니다. 이 음악 들을 때마다 영화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뭔가 웃음과 또 눈물이 함께 있었던 영화에 또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음악도 참 좋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벨리니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모리스 상드의 트럼펫, 에드몬드 슈타우츠가 지휘하는 트위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전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모범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돕게 하신 주님, 그 사랑에 오늘도 기대어 봅니다. 경건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4장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 예인 교수 앙상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박영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시시각각 십자가가 다가오는 중에도 예수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목숨은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붉은 노을 베스퍼 삽창단의 곡으로 158장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그 사랑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고요. 내 주의 보혈은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국립합창단과 김영애 잔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리장원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기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번에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유창원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한반도 26님께서 청하신 내진정 사모하는 김해 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처음 오셨네요. 고풍상홍님 출석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소서. 바람님께서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의 행복을 맛보기 원하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4536번, 오늘 하루도 미소가 평온한 날을 기대합니다. 나서 보면 부지런한 차들이 보여서 싱긋 웃어봅니다. 신호대기 중에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못난 나인데, 목소리 상점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오시는 송미영 집사께서 신청하신 애쉬 워십의 찬양, 애쉬는 히브리어로 불을 뜻한다고 하죠. 주만을 신뢰합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정호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은하철도님, 새벽을 여는 찬양이 저절로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시면서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청해 주셨어요.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는데 휴의 곡으로는 자주 방송을 해드린 것 같아서 김대환의 찬양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박운성님 또 샬롬규님께서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7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이집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 길로 가려면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이 과연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금세 노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염려하셨기에 광야 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사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부모입니까? 사실 대부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빨리 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물건을 빨리 손에 넣는 것보다 인내를 배우도록 함께 기다리는 부모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게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 인내와 연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 그 뜻을 찾고 구하게 하소서.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이다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라브리떼 301님께서 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하나님 사랑

0: 사랑은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서연님, 새벽 기도 가는 발걸음 조심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축복 가득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옥상 딸기님, 주님 또 찾아오는 부담스러운 하루를 맞이하는 저의 두려운 마음을 보살펴 주소서. 하루 맞이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니 옥상 딸기님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크라님, 아침 일찍 찬송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고, 비공개로 글을 주셔서 아이디를 소개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잠시 다니러 왔는데 제주 비엔날레 구경도 잘했고 바다에서 맨발 걷기도 실컷 하고 보고픈 이들도 만나고 행복에 젖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많이 덥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먼 곳으로 떠나셔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9월도 어느새 절반이 넘어갔네요. 남은 절반은 더 행복한 수확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이기쁨님 처음 글 주셨어요. 새벽 예배 가려고 나와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반짝이는 별들이 어찌나 예쁘고 가슴 뭉클한지요.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것도 또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보고서 또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최혜선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보리차를 끓이다가 외출을 하셨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이 나셨대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 집에 돌아오니까 불은 꺼져 있고 물은 중간 정도로 줄어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절로 꺼져 있는 불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보내드립니다. 유리정은님께서도 이 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고요. 꽃마리님, 어제는 우리 둘째 손자 내돌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건강히 잘 지내며 생일 축하 파티한 사진 너무나 귀여워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축복합니다.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너는 꽃이야 청해 주셨어요. 히스플랜의 찬양 찬호울의 키즈 버전으로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함께 할게요.

잘 지냈다. 인류 문명이 존재한 것은 고작 6천년 남짓. 지구 역사에서는 0.0001%에 불과하다. 이 연약하면서도 자비로운 우리의 순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기후 빅 히스토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 땅을 가꿀 청지기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CL 여성중창단의 소명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들으시고요. 진희사랑님께서 청하셨어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최애 찬송가 들으며 새로운 힘 얻고 싶다고 6947번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 1533-1566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알려주는 백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보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1: 자연 한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청해 주셨어요. 김미현의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경희.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듯 반드시 좁은 목을 지나야만 하죠. 하지만 그것만 통과하면 곧 넓은 자리로 흘러내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막아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가장 알맞은 때에 흐르도록 마련된 통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은혜의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손을 쬐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죠. 펫분 I need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흐른 곡은 Must Jesus Bear the Cross Alone 내 주님 지신 십자가. 9월 17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애청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맑고 상쾌한 아침, 좋아하는 책과 은혜로운 찬송가의 조합이 참 좋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문자를 보냅니다. 1019님 오셨고요. 아침 찬양으로 잠을 깨고 듣고 있어요. 알레그로님, 최선자님께서 가을이 있어 참 좋아요. 여름에서 곧바로 겨울로 가면 적응하기가 힘들 텐데.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조단님.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파란 하늘이 더 아름다운 아침. 향기님. Fair i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함께 들으신 곡은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은총님은요, 귀여운 말티푸 자두 데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인사동으로 북촌 한옥마을 구경했는데 오늘은 서촌으로 해서 연남동으로 시원해진 공기와 높고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행복한 초가을을 만끽하려 합니다. 아, 너무 좋죠, 이 동네들. 현명한 지연 씨인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매일 길게는 못 들어도 항상 늘 들으신대요. 목소리가 좋아서 유튜브로 검색도 해보셨다고. 사람들의 사연이 내 얘기 같을 때도 있고 안타까워서 아멘이 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체육대회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시간에 나오는 찬송가도 물론 좋지만 다른 분들 주시는 사연이 다 내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되고요. 소풍 가시는 분들, 또 체육대회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참 좋은 계절. 우리들의 소풍곡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체육대회, 특히 교회 체육대회에서는 응원가로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2009년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발매한 이 경쾌한 멜로디의 노래가 어쩌다 내 잠재기억에 자리 잡았는지는 모르겠다. 이 노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된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발랄할 수 있을까? 2026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사자밥이 될 일은 없지만 아침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진 않는다. 저녁에 식구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면 다행이고 금요일을 맞아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정신을 차려보니 올해가 겨우 3분의 1 정도 남았음을 깨닫는다.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걸었는지도 퍽 의심스럽다. 하지만 의심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친다. 나보다 먼저 고되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분명 있다. 오늘은 그 선배 중 한 명의 책을 집어들었다. 저자는 천만 원을 약속했다가 실수로 1억 원을 기부하게 됐단다. 참 멋진 실수다. 그 실수에 동참하고자 나는 이 저자의 책이 나오면 꼭 산다. 내 수준에 맞게 금액은 조정해야겠지만 나도 따라쟁이가 되고 싶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정혜덕 작가의 따라쟁이.

찬송가뿐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CCM들도 하루 한두 곡씩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른 곡은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정은님 신청곡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0865님 축하드려요. 와, 손녀 보셨네요. 태어난 지 4주 지난 손녀를 오늘 드디어 보러 갑니다. 그동안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아가 모습을 봤는데 그리움이 더해갔어요. 마음이 설레어서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품에 안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 한 달 만에 아가랑 손녀랑 상봉하시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커나가기를 기도합니다. 0865님 주신 곡은 Near of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이 버전은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버전은 아닌데 오늘 들어보세요.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난번 학교 동기 모임에서 아침 6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기를 강하고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진행자께서는 2부 듣는 방법 알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다른 일로 못 듣는 일은 이해돼도 몰라서 못 듣는 일은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이순꿀님. 알겠습니다. 예, 1부 끝자락에 제가 항상 여러분께 2부 찾아오시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과 또 끝곡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더 들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말을 줄이게 되거든요. 오늘은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오시는 길이 이제 환승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라디오로는 못 들으세요. 2부를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십시오. 레인보우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상단에 음악 FM, 표준 FM 옆에 조이포유란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일종의 비밀의 방이죠. 7시에 레인보우의 조이포유 채널에서 다시 만나고요. 존 덴버 플라스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들으면서 여러분 2부 건너올 준비할 시간 드리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10: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비디오 아트 예술가 백남준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보다 천천히 라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던 작품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을 관람객 스스로 경험하도록 한 거죠. 천천히 보는 법은 요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뉴스도 서둘러 넘기고 사진도 몇 초 만에 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끝까지 듣기 전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곤 하니까요. 작품 하나를 서둘러 지나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온전히 빠져드는 시간. 그림뿐 아니라 사람도 가을도 조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0: Good morning, Judith.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오늘 첫 곡은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였습니다. 라디오로 음악 들을 때 좋은 점이 저는 그거 같아요. 요즘에는 뭐 다양한 경로로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저도 이 숏폼에 좀 익숙해졌는지 좀 한 곡을 제대로 쭉 듣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스킵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다음 곡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라디오로 들으면 그게 안 되죠. 쭉 느끼면서 들으셨나요? 드라마도 요약본으로 전 좀 보거든요. 정말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 같지만 놓치는 것도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가을에는 뭐든지 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느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룰루랄라 정여사님이 주디 저도 천천히 가을을 즐기고 싶어요. 근데 이 가을이 너무 후딱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가을아 가을아 너도 좀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니?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17: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1: 잘 부탁드립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화물차 필요할 땐

0: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이지만 좋은 음악으로 신나요. 은비룡님, 아담님 신청하신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그 전에 비틀즈의 I Will은 734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세상살이님은 한강 건너고 있는데 햇살이 가을가을하네요. 와, 한강에 비친 햇살의 반짝거림. 아, 너무 좋네요. 달빛 요정님, 오늘은 조금 이른 출근을 하는데요. 정말 가을이 후딱 오는 것 같아요. 가을아, 좀만 천천히 오렴. 가을은 이미 온 것 같아요, 달빛 요정님. 그리고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9027님이 가을의 변명입니다. 저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라는 놈이 후딱 와버려서 말이죠. 가을아, 남 탓하지 마. 천천히 가.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수경 리포터는 오늘 아침에 선크림 바르고 나왔나요?
1: 네, 저는 선크림은 항상 바르고 있습니다.
0: 저는 한여름보다는 좀 소홀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분들이 여름에는 거의 한 100%라 하면 네. 가을, 겨울에는 한 4, 50%로 줄어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가을 자외선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1: 그렇습니다. 여름 못지않게 가을볕이 강한 편인데요. 이 선선한 날씨 탓에 경계심은 다소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이 맑은 날이 많은 가을철에는 자외선이 피부에 조금 더 깊게 침투될 수 있는데요. 공기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있어서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 크림이나 양산으로 햇볕 차단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역시 대부분 지방은 볕이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더불어 오늘도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은 서늘하지만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 모습인데요. 서울은 현재 17.6도입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7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대전과 대구, 부산과 제주의 경우 2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28도, 전주와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도로만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일부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량의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대구 17.6도, 부산 22도, 광주는 18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러버보이의 워킹 포 더 위켄드 8178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Don't Bring Me Down. 아, 오늘 장거리 배송인데 운전 지루하지 않게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하신 뽕마레님께도 전해드렸습니다. 코비 유경님,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게 되어 귀팅만 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매일 설레는 출근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은 날이네요. 그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연 못 보내고 듣고만 계신 주디스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코비 유경님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많죠? 주디스. 지금 다 텔레파시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죠? 다 오고 있어요. 네, 사연 안 보내주셔도 다 알아요. 바라미님은 이 시간에 아들하고 함께 걸어본 적은 없는데 도란도란 잠깐 이야기 나누며 걷고 있어요. 아들은 예비군 훈련 4일째 저는 출근하거든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가끔씩 우리 이렇게 만나자. 와, 이 좋은 가을날에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출근하시겠네요. 자, 7시 28분입니다. 제니맘님께서 이 노래 나오면 날아갈 것 같아요 하셨는데 뭐 보이는 거 꽉 붙드세요. 찰리푸스 BTS 전국 Left and Right 그리고 5448님 신청곡이에요. 저스틴 비버 Off My Face.

오늘 내가 듣는 노래, 음악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노래 한 곡으로 기분을 코디해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캔디님 사연 보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연 주셨거든요. 전 힘들 때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을 찾아 듣곤 합니다. 가사 중에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 아름답죠? 이 부분을 들으면서 자신을 다독인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되고 그래서 웃을 수 있다고 노래하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알 수 없는 인생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럼블피쉬의 아이고. 1557님, 내 인생은 뷰티풀, 가끔 쓰러져도 원더풀 이라는 가사가 아름다운 인생이랑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에 힘을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고요. 4850님은 저 버스 잡느라 뛰면서 보냅니다. 럼블피쉬 아이고 하셨는데 버스 타서 다행히 아이고 들으셨대요. 아이고 나가는 동안 또 사연 주셨네요. 감사해요.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코디송 아름다운 인생 아니죠. 알 수 없는 인생 추천해 주신 캔디님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노래 많이 들어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승철의 아마추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어요. 보내주신 주디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7시 43분이고요. 9977님 신청곡입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 All for Love.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어, 딸,
9: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0: 하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구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4508님, 출근길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듣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정말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좋은 음악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주세요.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마이클 잭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신청곡으로 스토리텔링 해주시면 우리 제작진 너무 좋아서 쓰러집니다. 감사드려요. 멈추지 않고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됐지만 허용 시기와 법적 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서 발생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388건이 구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형평성 훼손을 이유로 구제 철회를 주장하며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인기 아이돌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최대 30배 가격에 되판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는 24억 원에 달하는 수익으로 아파트와 상가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트럭에 천을 두르고 돛을 달아 만든 배에서 뱃노래를 재현한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3회째 진행하는 국중박 분장놀이 최종 결선이 이번 토요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의상과 소품,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행사인 국중박 분장놀이는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남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전주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지도.
1: 8494님이 주디 야이 봉식이 하며 시작하는 데스파시토 정말 좋아해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서 듣고 지금 유치원 주방 입성했습니다 하셨는데, 네,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의 데스파시토. 그 루이스 폰시, 폰시를 부르면서 시작하네요. 아이 폰시 하는데 야이 봉식아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1730님 신청곡이었고요. 9월 17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이었습니다. 1730님 파란 하늘이 좋은 아침이에요. 음악도 좋지만 2시간 내내 DJ 목소리만 듣고 싶은 방송은 처음이네요. 아 민망하다. 간혹 잠기는 목소리도 매력 있어요. 아 이렇게 데스파시토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정도면 사랑인데요. 예, 저를 사랑하시나요?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잠기는 목소리는 사실 저의 좀 못난 부분인데, 아, 이런 것까지 또 괜찮다 이쁘다 해주시니까 감동입니다. 1730님 그 저희 지인 아니고요. 가족 아니고요.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는 19일 토요일입니다. 유물을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국중박 이건놀이 전국편 결선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275팀이 참가한 가운데 결선에서 25팀이 유물의 특징을 살린 퍼포먼스를 펼치는데요. 유물의 모습과 특징을 살려 직접 꾸미고 표현하는 이것놀이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면, 2번 분장. 1번 가면, 2번 분장. 정답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문화재 뭔지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0: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엠지 새마을금고.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토요일에 열리는 이것은 국중방 분장놀이 전국편 결선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분장이었습니다. 9058님, 사실 문제를 잘 못 들어서 답은 모르겠지만 분장일을 하는 저로서는 분장으로 답을 밀어봅니다.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와, 분장일 하시나요? 여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국중방 분장놀이 내년에. 7932님. 대회 사진이나 영상 보면 충격적으로 재밌더라고요. 그죠? 진짜 재밌어요. 저는 백제 금동대학로 좋아합니다. 부여박물관의 전용관까지 만들어서 전시 중인데 직접 가보면 그 아름다움이 마음 깊이 파고듭니다. 금동대학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문자 많이 주셨는데 이 분장도 올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6368님. 돌칼 분장 신기했습니다 하셨는데 모델 이혜정님이 간돌검으로 분장해서 나타났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꼭 찾아보세요. 세보야님은 걸어다니는 대형 귀걸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작년 분장놀이에 출품했던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 보신 것 같아요. 6722님, 저는 반가사유상을 좋아합니다. 버스 타며 출근 중인데 날이 너무 좋아서 버스 타고 놀러 가고 싶어요. 반가사유상도 많이 들어왔고 반가사유상 분장도 올해 출전한 것 같습니다. 3764님, 경주에 있는 첨성대 좋아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것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장 맞춰주셔서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후리지아 향기님 신청하셨어요.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온몸에 닭살이 돋는 건 날이 추워서가 아닙니다. 귀에서 들려오는 전주가 온몸에 닭살을 돋게 합니다. 이어폰 볼륨 최대한으로 올리고 걸어가는 출근길 너무 행복합니다. 가출한 똥순이님. 쿨131님도 아, 이 곡은 라디오에서 듣기 힘든 라이브 버전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라이브 버전 좋아해 주셨고요. 또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9865-7454-1415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4년 만에 이글스가 재결합하면서 만든 앨범에 수록된 라이브 버전이래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더 많이 좋아해 주시나 봐요. 이 곡이 한 7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7분이나 생겼네. 아, 시간이 너무 많네 하면서 음악 들었는데 와, 7분 맞아 할 정도로 엄청 금방 지나가네요. 좋은 음악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가을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을을 너무 좋아해서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음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 들으셨고요. 8시 37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빵야님께서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아까 그 퀴즈곡 당연히 가면인 줄 알았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 가면놀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분장놀이보다는 가면놀이가 아마 더 익숙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희 퀴즈곡은 항상 뉴스곡에 나간 그 아이템으로 문제를 내드리거든요. 혹시 뉴스곡을 못 들으셨더라도 퀴즈곡 문제를 못 들으셨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랄까요? 한 번 더 있습니다. 힌트 노래가 나가거든요. 힌트 노래에 그날의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답을 넣어서 힌트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손명회 PD가 늘 흰머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 노래 그냥 듣지 마시고 퀴즈곡 뒤에는 언제나 힌트 노래의 정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또 당첨 기회도 높아집니다. 0321님 바람이 좋은 가을 아침 처음 문자 주신다고요. 오늘 학교에서 운동회 한다는 아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씨 주영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드님 주영이가 즐거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 홈 청하셨어요.

0: 스노우 패트롤 Chasing Cars 5335님 신청곡이었어요. 몸이 아파서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오늘 출근합니다. 출근길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네요. 오늘 하루도 나의 행복이 되길. 7170님 다시 시작하는 아침 응원하면서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릴게요. 더더 건강해지세요. 1555님은 출근 중인데 렛미고 홈 하면 어떡해요? 일단 먹자님도 아 출근했는데 집에 가고 싶네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으면서 보내주셨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한 9시간? 9시간 조금 있으면 우리 퇴근이에요.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본조비의 Always 들으면서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It's Romeo's bleeding.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